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의 승리 찬송 메들리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어요. 하루가 이제 막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컴퓨터를 켜서 일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테고, 가게 문을 여는 분도 계실 테고, 설거지를 끝내고 잠깐 라디오 앞에 앉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화요일, 평소와는 마음의 온도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마음 한쪽에는 기다림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해야 할 일도 필요하지만 또 기다릴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텐데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림이 있다는 건 아직 내 삶에 다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참 많이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약속 응답받기를 기다렸고 요셉은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혹시 요즘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익혀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그 기다림을 기다려보자고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기쁘게 가야 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2: 네, 추석 특집 방송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텐데요. 광주는 오전 7시입니다. 9시까지.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했던 한 오늘의 한 말씀은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준비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출석 체크하신 분들 좀 만나볼까요? 네, 1806님 반갑습니다. 9918님, 5503님.

오셨고 2042님, 9992님, 또 1667님, 0118님 오셨어요. 7356님 오늘 성실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보내오셨고 6065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리고 7978님, 8968님도 오셨습니다. 9986님도 반갑고요. 8918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한 말씀. 0296님, 5950님,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화요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은혜 가득 넘치는 사랑의 뜰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또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아침 오늘의 한 말씀이 다시 힘을 줍니다. 제가 서 있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길, 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9140님, 7926님 반갑습니다. 2061님도 반갑고요. 아, 예, 또 4295님도 한 말씀 주세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예 하트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5073님, 6481님, 또 0691님도 오셨고 6900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8905님, 0379님, 4510님 오셨네요. 9941님도 오셨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0943님이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한 말씀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감사해요.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여호수아 프로젝트.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한 주 잘 지내셨어요?
0: 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1: 그러게요.
0: 설레십니까?
1: 설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도 또 마쳐야 되니까 부담도 있고요.
0: 맞아요. 쉬려면 일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실수 없이.
1: 그렇죠.
0: 오늘 중요해요. 오늘과 내일. 예, 집중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은 어디 계실 건가요, 명절?
1: 예, 수요일에 마치고 어머니 네. 계시는 서울에 좀 갔다가요.
0: 네.
1: 또 이외에는 처가집으로 좀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0: 오, 행복한 시간 보내시겠네요.
1: 네. 오,
0: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내일 추석 명절이어서 오전 7시부터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추석 특집 생방송을 합니다. 각 지사마다 이렇게 2시간씩 방송 진행을 하는데 광주 할당 시간이 7시부터 9시예요.
1: 자, 어디 가시든지 꼭 그 시간에는 네. 우리 라디오 꼭 보시고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0: 네. 풍성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미리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했더란 명절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
1: 그쵸.
0: 예,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아무래도 명절이니까요. 좀 힘날 만한 찬양 좀 듣고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1: 네.
0: 자, 같이 찬양해 볼까요?

0: 목사님 0318님께서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신나고 은혜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1: 네. 막 춤추면서 하실 것 같긴 한데 운전대 잘 붙잡으십시오.
0: 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추석 전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1: 예. 분주하기 좀 쉽지만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좀 강의를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명절을 또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준비하기에 마음이 참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늘 뺏길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는 참 소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하진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 앞에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먼저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질서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우리의 필요도 바르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필요가 앞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지요. 먹고 사는 그 모든 것,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정말 뭘까요? 말씀하신 이 당시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생존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신뢰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것까지, 즉 내일 우리는 그러고 살지만 내일 먹을 것까지 욕심을 내어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쌓아놓는 그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물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또한 저축하거나 준비하는 것, 이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도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쌓아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이 내 평안을 결정하고 건강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사람이 내 안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물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이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양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창고를 쌓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는가죠. 미래를 다 알아야 우리가 많이 쌓아놔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아시는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린 진정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죠. 햇빛도 땅도 비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을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지만 방법은 바뀌었어도 공급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오늘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햇빛과 비 누가 주시나요? 우리가 먹을 것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누가 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욕망을 크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욕망을 절제하는 기도죠. 주님, 더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겐 정말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굶주릴 수 있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 영혼이 공허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깊은 곳에는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 영혼에 주님을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앞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에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은 곧 나는 배부르지만 옆에 사람이 굶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먹고 우리는 필요한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오늘의 양식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의 힘도, 우리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의 은혜도, 또한 내일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오늘 쌓아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추석 명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일디보의 생명의 양식 전해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그럼요. 우리의 늘 모든 삶의 중심이시죠.
0: 아멘. 아멘. 자, 지금 들으시는 분들 퀴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목사님 퀴즈 주세요.
1: 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번 평생 먹을 양식, 2번 오늘에 일용할 양식, 3번 많은 재물과 성공. 다시 한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번 평생 먹을 양식, 2번 오늘에 일용할 양식, 3번 많은 재물과 성공. 몇 번일까요?
0: 네, 오늘 또 말씀 들으시고 받은 은혜도 나눠주시고 정답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문자메시지 보내오신 분들 먼저 526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1: 평생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주시라고 나쁜 이기적인 기도했던 접니다. 예전에 어리석은 저가 생각나서 다시 회개하며 절 다시 깨웁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말씀 듣고 적용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1: 그러게요. 말씀이 네. 역사하잖아요. 네.
0: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0: 맞추는 문제 한 번 더 주시죠.
1: 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평생 먹을 양식, 2번 오늘에 일용할 양식, 3번 많은 재물과 성공.
0: 사실 다 갖고 싶긴 하다.
1: 그러나 다 가질 수도 없고요. 가져도 의미가 없죠.
0: 아, 1, 2, 3번 다 하고 싶은데.
1: 진짜 필요한 걸 가져야죠. 예.
0: 아, 이거 맞아요. 2061님. 우리 조카가 문제가 너무 쉽다고 조카가 1번 이렇게.
1: 아, 예.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0: 정답들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영예로 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때에 따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를 우상처럼 받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발과 전쟁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의 시선이 도리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치름하는 백성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년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2: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2: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3: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3: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4: 네, 극동방송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광주는 몇 시라고요?
5: 7시부터 9시죠. 오전입니다. 네,
4: 그렇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전국에서 또 방송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우, 선물들도 풍성할 겁니다.
5: 놓쳐선 안 되겠죠.
4: 그러니까.

0: 온갖 진미들이 나올 겁니다. 아, 지금 퀴즈 정답이 와 있는데 2752님께서
1: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한 손님들이 정답 빨리 얼른 보내라고 하시네요.
0: 아, 이거 선물 받으면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손님은 금방 내리시겠죠. 아, 지금 정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오늘의 퀴즈 주시겠어요?
1: 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1번 평생 먹을 양식, 2번 오늘의 일용할 양식, 3번 많은 재물과 성공.
0: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지금 보혈 메들리 정경호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오늘 또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 전해드릴게요.

0: 네, 보혈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아구 신난다.
1: 그럼요. 아주 흥이 그냥 절로 나죠.
0: 그러니까요. 아, 4191님께서 이렇게 정답 보내주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1: 극동 방송을 들을 때는 항상 운전할 때 듣습니다. 문자 보낼 때는 정찰 곳을 찾아서 제가 보냅니다. 네. 오늘도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1: 그럼요.
0: 차 안쪽에 예, 대시고 그리고 문자메시지 보내시고요. 아,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정답을 주셨는데 참 감사하네요. 자, 오늘 화요일은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1: 아니죠.
0: 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하나둘 늘어가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잖아요.
1: 제자 삼으라고 명령 주셨죠. 그래요. 대위임령. 네. 네.
0: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예, 공동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이 열린다고 해요.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께 제자훈련과 소그룹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민 목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또 분주히 예, 뛰고 계세요. 먼저 칼렛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칼렛이라는 이름이 청취자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2: 어떤, 아, 예, 그렇죠.
0: 예,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칼렛은 우리 제자훈련 지도자들의 전국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1: 네.
2: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철학에 동의하고 한 사람 목회 철학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고 오카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처음 태동되었고요. 한 영혼을 깨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키우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광주에서는 1년, 2년에 한 번씩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들을 섬기고자는 마음으로 지역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칼렛 이 자료를 좀 보니까 1999년도에 제1회 제자훈련 지도자 컨벤션을 계기로 해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연결되어 온 이유 혹시 그게 뭘까요?
2: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행을 따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1: 네.
2: 하지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라는 이 제자훈련의 핵심 가치,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함이 없는 목회 본질입니다. 외형적 성장이나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자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거거든요. 또 이 칼렛으로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이 함께 철학을,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또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열매들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큰 격려를 받고 또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1: 예.
2: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목사님은 예 계속해서 훈련을 하셨고 해오고 계시잖아요.
2: 네네.
0: 목사님 개인 얘기도 궁금합니다. 언제 처음 제자훈련 접하셨어요?
2: 저 제자훈련은 한 36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1: 와. 예.
2: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제자훈련 해왔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 한국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이제 제자훈련을 제가 받았고요.
0: 예. 네.
2: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접하게 되어서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학생들 대상 했던 거하고 또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0: 면한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1: 네.
0: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경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2: 그렇죠.
0: 하지만 제가 숱하게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의 복음을 만나면 회심하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2: 아멘.
0: 그 열매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주 몇 개 그룹의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요.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목사가 꾸준히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서 사실 제자훈련은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고 있고요.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 아, 네.
1: 이번 포럼 제목이 상당히 단호하잖아요.
0: 예, 예.
1: 제자 훈련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2: 단호, 진짜 단호하네요.
1: 진짜 단호합니다. 물음표를 던져놓고 이미 답까지 주셨거든요.
0: 예, 예.
1: 왜 이렇게 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0: 고민 많이 했어요. 제자 포럼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1: 네.
0: 아,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
2: 그렇죠.
0: 예,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제자 훈련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2: 네.
0: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 훈련 해야 됩니다.
2: 예.
0: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1: 회개되네요,
0: 실제
1: 갑자기.
0: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2: 그렇죠.
0: 고개는 끄덕였는데 그러나 이게 제자훈련을 속으로 하면서 거기서 점검하고 또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예, 그래서 그런가요? 이 안내문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들보다 종교인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다.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과 제자들의 차이 이게 과연 뭘까요?
0: 안타깝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총신대학교에 설교를 갔을 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뭐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신학생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설교한 이유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 네.
1: 맞아요.
0: 이 종교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2: 네.
0: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1: 네.
0: 그들은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살아갈 때는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 닮은 자로 따라가는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 네.
0: 예.
1: 그러면은 목회 현장에서는 어때요? 요즘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가는데 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0: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 예.
0: 또 복음이 전해지면 많이 그 뭐 거스르고 또 그 거기서 배척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2: 그렇죠.
0: 믿음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들, 어떤 고통과 재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회 현장에서 더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지만이 그들이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위기들을 늘 더 힘있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은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현장에서 더 우리는 힘써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줍니다.
2: 예. 네. 그 제자훈련이 특히 이제 조금 시간이 길잖아요.
0: 예, 예.
2: 긴 시간 동안 훈련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 요즘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빠른 어떤 스피드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예. 시대에도 그런 일정 기간을 또 함께 하면서 훈련하는 방식이 여전히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잘 또 감당합니다.

0: 수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은 성도들은 수준이 낮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을 높여갖고 성도들 훈련을 좀 더 강하게 시키면은 성도들 다 잘 따라오고요. 또 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제가 여기서 보통 제자 훈련 3시간 반, 4시간씩 하거든요.
1: 네.
0: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시간 넘으니까 막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제가 목사님들도 이제 속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1: 예.
0: 근데 목사님들도 훈련 받으러 왔을 때 1시간 정도 할 줄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반, 4시간 한다니까 깜짝 놀라셔요.
1: 네.
0: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3시간만, 4시간만 훈련하면서 너무 그 시간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하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예.
0: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1: 그 제자 훈련과 함께 강조하시는 것이 목사님 소그룹이잖아요.
0: 예, 예.
1: 그 제자 훈련에 있어서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0: 어떤 분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각해갖고,
1: 네.
0: 이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30명, 40명 놓고 제자 훈련 하는 것 봤습니다. 근데 전 절대 제자 훈련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소그룹으로 해야지 6명, 7명, 8명, 많아 10명, 11명 해야지만이 그 개개인이 자신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모두가 다 그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원이 많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0: 옆에서 듣고 그냥 구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훈련의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2: 예.
0: 소그룹을 해야지만 훈련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밖에 없죠.
1: 적용하고 삶으로 연결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예.
0: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 가운데 자기 얘기하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 프로그램 하나를 예. 더 운영하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
0: 예.
1: 목사님들도 그 적당한 휴식 또 너무 지나친 사역에 있어서 약간의 분리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 네.
1: 이 제자 훈련이 또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 돼서 목사님께 족쇄가 된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으실까요?
2: 아 근데 저도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혜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더 복음에 붙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1: 진짜요?
2: 네. 예.
1: 그렇군요.
0: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죠.
2: 네.
0: 이걸 좀 억지로 하면 절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1: 네.
0: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목회자가 다른 활동도 많이 못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성도들과 계속해서 씨름을 해야 되고 성도들 한 사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그만큼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2: 예.
0: 이것이 목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절대 제자련은 어렵습니다.
2: 예. 목사님 이번에 그 세미나 참가 네. 대상이 또 어떻게 되고 오시는 포럼의 강사분들이 좀 어떤 거죠? 어떤 분들이시죠?
0: 칼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칼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정말 이 소그룹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2: 네.
0: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뭐 사모님들이나 부교육자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 네. 포럼의 강사분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0: 두 분이 오시는데요.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 임종국 목사님이시라고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부터 제자훈련 하신 분이에요.
2: 예.
0: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30년 교회의 어떤 제자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강의를 할 것이고요. 또 양혁승 목사님이라고요. 부산 동북교회에 심호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전통적인 교회 부임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를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훈련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알려주게 될 겁니다.
2: 예. 네,
1: 시간이
2: 예.
1: 벌써 이렇게 됐어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일정 예. 안내와 방송을 듣고 계신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님들께 직접 초청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9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29일 10시부터 북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 동산교회에서 이번은 광주 동산교회에서 합니다. 9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부교육자들 또 소그룹 인도자들 다 오시면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또 네. 건강한 교회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예.
0: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끝으로 지금 방송을

0: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예,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또 가정마다도 복음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네,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0: 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삶. 어쩌면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는 길도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광주 동산교회에서 소그룹과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칼렛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우물정 누르시고 02153번으로 제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 전해드릴게요. 0506님의 사연입니다.
1: 저도 운전 중에 듣고 있습니다. 반가운 두 분 목사님 목소리에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반갑습니다. 보내주셨네요.
0: 네, 반갑습니다.
1: 장로님 고맙습니다.
0: 장로님이시군요. 네. 노병현 장로님이셨어요. 네,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1: 네,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답은 2번,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바로 한날 한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맨 그것을 의지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주셨고요. 6794님의 사연입니다.
1: 명절 준비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1: 예, 주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0: 정직한 그 표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 네.
0: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쭉 내려가 볼까요?
1: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0: 네. 예. 8467님.
1: 예. 일용할 양식, 제게 필요한 영의 양식, 아멘. 주님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아멘. 보내주셨네요.
0: 아멘. 네. 네. 오늘 퀴즈 정답.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라 목사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이웃들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추석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다시 되짚어 보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어느덧 그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을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숫자에 포함시킨다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숫자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460년 전에 했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겪어야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상황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령대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갔다고 말할 것이면서 광야에서 갇혔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바로가 너희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바로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다가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도 좋다 그랬던 바로가 저들이 광야에 갇혀있다, 가서 다시 다 잡아와라 그러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의 바로의 병거들, 철병거들이 100대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까지 또 동원했어요. 이 천대의 병거가 병사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다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변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막고 있는 곳, 여기에 텐트를 친 거예요. 뒤를 감시하는 병사들이 봤더니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철병과 거의 천대가 여기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났겠어요. 말들 소리와 병거 소리와 막 먼지가 일어나는데 하루면 우리를 쫓아와 버려요. 이거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 달 동안 이곳에 광야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저들은 하루면 우리를 쫓아와 버려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이 느껴졌을까.

이집트 말은요, 최고의 말 생산지예요. 그 건장한 말들이 네 마리가 앞에서 막 달리면서 병거를 끌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요, 말에 부딪히면은 거의 한 5m, 6m씩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병거가 최소 600대, 많게는 1000대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말에 날아간 사람, 그리고 병거 바퀴에다가 칼날을 달았다면 사람이 두동강 나고 다리가 끊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말이 푸르륵 되는 소리, 먼지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리야! 막 말 달리는 소리가 막 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게요. 막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 달리는 소리가 나면 지축이 흔들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저것들이 하루면 우리한테 와버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여자들, 아이들 막 도륙을 할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 이상 가려고 하는데 앞이 막혀 있어요. 좌로도 못 가요, 우로도 못 가요, 앞으로는 바다예요. 뒤로 물으면은 애굽의 병거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른 데가 갈 수 없어요. 진짜 사면 초과예요. 얼마나 잔뜩 겁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웠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럴 걸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리라는 거였죠. 그러나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닥쳐있는 이 상황만 볼 때 잔뜩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겁을 집어먹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요, 믿음 없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예,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하룻길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이 심이라는 말에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열렬히,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거의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어떡하냐.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 있어요. 그러나 저 병거들을 뭘로 당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노인과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싸워요? 장비도 없어요. 한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서 애굽 사람만 보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주눅이 들어요. 애굽의 군복만 봐도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요. 압제하에 살았던 그 트라우마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말에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겁이 잔뜩 날 수밖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앞에서 말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갖고 기도한다는 원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거는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외치는 외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절규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해 주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다급해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시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자식이 수술 들어가는데 의사가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들어가면 그 수술실 밖에 있는 부모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용왕님, 뭐 있는 신은 다 찾지요. 그러면서 제발 살려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해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꼭 1억이 꼭 필요해. 1억이 있어야 우리 집이 살겠어요. 안 그러면 다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딱 가서 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돈 많은 것처럼 생긴 사람이 딱 와. 딱 붙잡고 1억만 주시오.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왜 그러냐고? 줄리가 만무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맹자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 말이야.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아냐? 네도 나를 모른다는 걸 나는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죠. 두려움이 오니까, 잔뜩 무서우니까 한 번도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불러댑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신을 부르면 응답이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또 존재한다고 해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도 않아. 하나님은 계신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라고 막 입술로만 부르짖는 거죠. 거기에 응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워낙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을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 믿음이 없으면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으면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 봐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지 않냐. 바다 앞에다 지은 게 아니라 산 위에다. 여기까지 물이 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행할 수 있지 않겠냐.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어디로 갈 것인지도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너로 큰 기업을 있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 나를 믿고 나설래? 예, 따라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반드시 전제하에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에 클레이턴 교수가 있어요.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영학 교수가 당시에 맥도날드 임원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 회사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좀 자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클레이턴 교수가 그때부터 가서 하루 종일 맥도날드 매장에 가만히 건너편에 앉아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또 그 다음날도 며칠째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것도 먹어보고 우리 상대방 것도 먹어보십시오. 왜 우리 것이 이런지. 그래서 답을 좀 주라고. 그랬더니 크레이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밀크세이크를 사갈까 하고 몇 날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사가지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무엇부터 하나 사고 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고 가죠.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 먹고 가야 정신이 바짝 나고 심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50%는 그래서 사 먹는구나. 그래서 처방을 내리기를 이렇게 내렸어요. 드라이브 스루를 그때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뭐 차를 갖고 들어와서 주문하면 바로 받았고 나가게 해라. 그 사람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매장에 안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판기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누르면 그냥 그놈이 나오면 갖고 가게. 그랬더니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회사를 누르고 지금의 맥도날드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뭐에 집중했습니까? 왜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사람들은 왜 저것이 필요한가? 왜? 왜에다가 맞힌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왜 신앙생활 하냐?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예수님 믿냐?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복을 받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아무나 도와주십시오 다급해서 부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 그분 앞에 하나님 하고 진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변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우니까 어땠어요? 그냥 공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도 급하고 두려우면 믿음 없이 그렇게 외쳐서는 안 돼요. 진짜로 알고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양복 빼입고 나가서 돈 많은 사람한테 하나 붙잡고 1억만 주시오. 주겠어요? 안 주죠. 내 아버지여야죠. 내 아버지여야지. 진짜 내 아버지면, 아버지 나 죽게 생겼습니다. 1억만 주십시오. 아버지는 주죠. 두려움이 주는 두 번째 마음의 변화는 원망의 대상을 찾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어쩌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 댑니다. 애굽은요, 마을마을마다 마을 바깥에 사자의 처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냥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죽은 자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매장지가 많아요. 매장지가 없다는 얘기는 비꼬는 얘기예요. 그렇게 애굽에 매장지가 많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누가 여기서 우리를 매장해 죽었냐? 다 생죽음이다. 짐승이나 독수리가 와서 우리를 뜯어먹겠지. 그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 우리는 매장지 있는 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당신이 막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찾아댑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은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알아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팬데믹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다가오든지 두렵고 무서우니까 누군가에게 원망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팬데믹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정부를 막 원망하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불을 지르고 가게를 불태우고 가게를 부시고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물건들 훔쳐가고 우리는 봤잖아요.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한 걸 봤잖아요.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걸 발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 늦었을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 조금이나마 변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마스크를 못하면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라도 만들어보고 뭐라도 하지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왜 이 일이 벌어졌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냐? 지금 밝히자.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자.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말들을 퍼뜨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의 과오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무질서하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19 때 다 봤어요. 이게 사실이었잖아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변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무언가 나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거를 누구한테 터뜨려야 돼요? 어디다 터뜨려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아니면 내 회사의 동료들한테, 아니면 내 회사의 상사들한테, 누구한테든지 이 원망을 터뜨려서 거기서 나는 살아남으려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 출애굽할 때 그랬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면서 출애굽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당신이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했지 않냐? 하면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였어요. 은행이 파산하고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직장인들의 4분의 1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포를 제거하십시오 그 말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둡고 캄캄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다. 자신이 없나 보네요. 네.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밝게 해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나에게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열 가지 어마어마한 애굽의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한 번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을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언제? 두 달 전에 다 봤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열한 번째는 못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저 애굽의 군대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 갔냐고 말이야. 안타깝지요. 세 번째, 두려움이 있으니까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를 보면은요, 사명감을 버려버리더라 그 말이야.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한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 거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세, 우리가 그때 얘기 안 했냐? 차라리 우리 이렇게 살게 좀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기어코 데려와서 이게 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감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인구가 200만 명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나도 거기서 살 수 있을 인구가 될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70명을 400년 동안 200만 명 만드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노예가 아닌 해방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주인으로 살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 분이. 근데 그 은혜를 느끼고 나온 그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사명을 던져버려요. 마치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나서 마른 막대기 버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던져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돼버리진 않는가? 우리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 두려움이 오면 내 사명을 혼신짝처럼 버려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수학이나 산수 문제가 어려울 때 자녀들이요, 그 한 문제를 붙잡고 풀어보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30분이 지났는데 내가 그놈을 갖고 기어코 풀어보겠다고 앉아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으면 부모가 보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0: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아들은, 우리 집 딸은 딱 풀어보다, 뭐 이거 어렵네? 엄마 나 놀고 올게. 휙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럼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나 이거 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이쁘잖아요. 풀든지 못 풀든지 그 놈을 갖고 끙끙대고 있는 자녀가 예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어렵고 힘든 순간만 만나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혼신짝처럼. 그리고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빨대 버린 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완수해야죠. 힘들고 어렵다고 버려버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차라리 다시 노예 생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닥치면은요, 간단합니다.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이럽디다 저럽디다 저기서 이런답니다 저기서 저런답니다 이런 사람 말고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에서 딱 가만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에서 딱 가만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지켜주는 사람, 나중에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한테 있는 사명, 내 앞에 있는 사명, 그것들을 묵묵히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일하시는 걸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외쳐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다 잡으시고, 아, 나는 내 인생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의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술래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풍성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인내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테마별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정의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사 사람들의 마음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분노와 아픔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기쁨과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안전 속에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교통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정해진 시간 안에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게 하소서. 필요한 예산을 주시고 진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세밀함과 정직함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0: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속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2: 아멘.
1: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2: 아멘.
1: 오늘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주와 전남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땅이 광주 전남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1: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과 간증과 기도가 광주 전남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2: 아멘.
1: 복음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광주 전남 지역의 복음어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광주와 전남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2: 아멘.
1: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며 바른 행정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지역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화해와 진정한 통합으로 바꿔주시고
2: 아멘.
1: 광주와 전남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완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2: 아멘.
1: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 아멘.
1: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정말 살기 좋은 광주 전남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이렇게
1: 네.
0: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1: 소망의 기도가 또 바뀌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네. 계속해서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0: 십시오. 이 시간은 먼저 추석 연휴를 준비하는 방송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극동방송 가족들을 지키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가족들과의 만남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행복한 만남이 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남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0: 아멘.
1: 듣는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재정의 필요도 채워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문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새 가족 김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축구 동호회 활동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발걸음에 방해가 큽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김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사운데 하나님, 그 믿음이 이제 출석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마귀의 공격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사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과의 하나님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0: 아멘.
1: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또 무명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지난 주일 교통사고가 있었고 오늘 직장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고 평화롭게 행복한 마음으로 행사가 잘 끝나서 저희 모든 부서원들이 모두 행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통사고 처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가 있었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도 순적하게 하나님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또 기도하는 엄마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원인을 모를 위장병으로 고생 중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전혀

0: 아멘.
1: 막혀 있는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굳어 있는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치료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어서 무명으로 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올해에는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딸 만나서 결혼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품 가정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인생의 온갖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준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주님 틀림없이 복된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만남을 통해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마침내 가장 좋은 만남으로, 가장 완전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 가정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북구 기도하는 엄마인데요.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기도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또 무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오해가 있었던 성도님들 만나려고 합니다. 이유가 없이 인상을 쓰고 저를 피하는 것 같은 그분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단이 장난질을 할 것 같아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이 일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이 성도님이 먼저 손 내밀 때에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막혀있는 그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분열되고 쪼개져 있는 그 만남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사탄은 분열의 영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이 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오해가 풀리고 믿음 안에서 더 하나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우들을 하나됨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9507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신랑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마트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신랑의 건강과 비만이 회복되어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쉬는 날 저희 집에서 꼭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경제적인 문제

0: 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조금씩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에도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랑 남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운동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가운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그 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집안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집이 될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용기를 내셔서 샵 0153번 또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를 보내주세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오라고 해서 굴착기 새로 구입해서 10월 초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교회와 청년들 선교하는 데 사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 성도님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 아멘.
0: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또 새로운 복된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또 물질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물질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 그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1: 주님.
0: 삶의 무게에 지쳐 눌려 있는 이 청년 가운데
1: 아버지.
0: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1: 주 아버지.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1: 아멘.
0: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1: 주
0: 그가
1: 아버지.
0: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 아멘.
0: 주님 말씀대로 짐을 맡기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이
1: 아멘.
0: 고통과 어려움들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 그저 힘든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축복의
1: 아멘.
0: 시간이 되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청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통과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또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저희 가정의 만남에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지신 뒤로 같이 모여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해졌거든요. 남편과 자녀들 보기도 민망하고 자녀 입장으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두 분의 삶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번 명절에 웃음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어머니 아버지 관계 하나님 끊어진 관계

0: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관계의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가정에 복음이 임하여서 하나님 다시 이 가정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도 함께 복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성도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변화된 그 가정이 하나님 이 다음 명절에는 오히려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설레이는 만남, 기대되는 만남으로
1: 아멘.
0: 변화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3057님 저번에도 기도 올려주셨는데 또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도 부탁 올립니다. 여전히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한정남 권사님 두 다리 마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한 번만 안수하셔서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홀로 계신 장로님도 낙심하지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해당장 야율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열두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마비된 다리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죽어있는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막혀있는 신경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굳어있는 다리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마음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비가 풀려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경험할
1: 아멘.
0: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1: 아멘.
0: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며 때를 따라 얻는 열매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로 몸과 영혼이 병든 가족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과 탄식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문제로 막혀있는 자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망가지고 깨지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한 자들 위해 병든 자들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각종 중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결혼한 부부에게는 임신의 은혜가 또 순산 임신한 가족에게는 순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녀와 배우자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식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문제와 간구가 응답과 찬양과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예. 저희 8307님, 9215님, 9105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하늘씨학교의 김지혁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이 권사였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만나고 싶었던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이 있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해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또는 빵 만드는 걸 통해서, 또는 물고기 잡는 걸 통해서. 주님은 가장 일상적인 모든 백성들, 그 당시에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사람들, 또한 농사 짓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인 여성들이 밀가루로 빵 만드는 것,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든 서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지루하다고 때로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첫째,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세계 곳곳 모든 수많은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대속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신 그 열매가 바로 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면서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주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은 점점점 조여져 와서 끝내는 그 물고기들을 다 육지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치고서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물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거두시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들, 폭염, 또한 폭우, 또한 기온의 갑작스런 뜨거운 태양열을 통해서 또는 폭설을 통해서 끊임없는 태풍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심지어는 홍수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연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AI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기업 총수들이 AI 시대가 되면 불과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AI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이 로봇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보를 입력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이 로봇들이 벗어나서 세계를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의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악한 물고기들은 내버린다. 그것을 주님이 심판으로 비유하면서 의인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악한 자들은 저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역사의 그물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알곡 같은 믿음, 알곡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 올렸더니 많은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주님이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인도 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오지만, 선한 사람도 오지만, 인격자도 교회 오지만,
정말 나쁜 사람도 악한 자도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0: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 각자의 인격으로 각자 각자 변화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사랑하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 오든지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해 주고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내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경호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지난주 강원도 휘니스 평창에서 제61회 총회를 열고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이주일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김병철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천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회복과 미래 목회자 양성, 안양대학교 협력 강화, 총회회관 헌당 완공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 노회 신학생 1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수천 명 규모의 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그의 삼위일체 강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신학계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3: 정성욱 덴버 신학교 교수는 어제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박진영 씨의 삼위일체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독점적 신성 강조와 성자의 열등성 부여, 성령의 인격성 부인 및 신적 본질의 일체성 부정 등 교회사 속 아리우스주의나 종속론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정통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등한 본질과 상호 내주를 확립해왔다며 박 씨의 주장은 삼신론이나 이단적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박진영 씨에게 독학 신학을 넘어서는 겸손한 검증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정통교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학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2: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개정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해외 선교비 송금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4: 사단법인 토부협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엠피오피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실무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호윤 대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선교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부협회는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에게 자금을 단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피하고 선교단체 관리 계좌 이용과 함께 사전 심의 및 사후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2: 아시아미션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8개국 제한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 및 문화행사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동안 원주 명성수양관에서는 2026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가 열리며

제주 수련원에서는 14개 교회가 참여하는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천안과 가평, 충주, 광주, 화성 등지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네팔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아시아 미션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9일에도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국민 이주민 가정을 위한 제6회 안산시 다문화 가을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일교차가 15도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영훈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과 우상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를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능력을 고집하는 인생은 적박하고 소금기 가득한 사막에 심겨져서 말라 죽어가는 메마른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번영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떠난 번영은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는 마르지 않는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살을 예는 듯한 추위가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탐스러운 열매가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외적인 계절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의 뿌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얕은 지식과 제한된 경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던 조급함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이며 찬란한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푸른 생명력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확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모든 뿌리를 만유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내려놓으십시오. 가뭄 속에서도 청청한 잎을 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입니다. 의자 등판에 들어가는 메쉬로 의자 부품을 만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제품은 많이 오다가 떨어져서 힘들게 됐고 그로 인해 다른 바디필로우나 아기 이불, 가방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봉제공장 운영하고 계신 이수원 집사님을 만납니다.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1: 네, 저는 인천 평안교회를 한 6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평안교회 노우승 목사님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목사님은 지금 새벽마다 9시간씩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저희 목사님이시고 또 요즘에는 예수사랑,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열정을 갖고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애타게 정말 부르짖으시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평안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평안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작은 기도도 큰 기도도 서로 협력해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모두들 기도 제목을 이뤄가고 건강들을 회복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희 평안교회를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우리 노우성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더 감사하게 감사함을 드리지요.
2: 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축복합니다. 이수원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원래 정말 절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정말 아가씨 때도 절에 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있을 만큼 절을 열심히 다녔고 어렸을 때는 할머니 손잡고 다닐 정도로 절에를 다녔는데 작은 딸을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알게 됐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작은 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배 보시고 할 때 작은 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두개골이 금이 가서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0: 6주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15일 만에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6년을 또 제멋대로 제맛대로 제 뜻대로 살겠다고 방황하다가 아, 6년 전에 지금 다니는 평안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1: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차 뒤에 앞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0: 아,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에 106.9라는 게 숫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이제 남편이 있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극동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극동방송이 뭐 하는데요?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극동방송이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다라고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해줘서 채널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 앱을 깔고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양이 정말 저 힘들 때 이 극동방송이 제가 숨을 쓸 수 있는 산소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1: 방송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방송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파를 땅끝까지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까지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0: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선교사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난 남들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전파선교사 하기 전에 방송을 듣는데 이 전파선교로 인해서 이 북한으로도 할 수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아 이렇게라도 하면은 동참을 할 수 있구나 협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족들 이제 딸 샤위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파선교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정말 회사가 일감이 끊이질 않고 끊길만 하면 다른 오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또 끊길만 하면 또 다른 오다로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크신 체험을 하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수원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집사님처럼 전파선교사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전파선교사역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0: 송이야. 엄마는 송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정말 아윤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윤이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 송이 품에 보냈잖아. 엄마는 이런 하나님을 송이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가 아윤이하고 상윤이 키울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편안하게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 송이야, 엄마랑 같이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딸,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 더 송이를 사랑해. 그러니까 송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엄마는 간절히 기다려.
1: 사랑하는 큰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네, 저의 기도 제목 남편 김수진 참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송이, 소리, 사위 아윤이, 상윤이 모두 예수님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엄마가 누리는 평안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0: 그리고 우리 유에노테크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이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믿음의 세월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예수님만 놓지 않고 예수님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다면 나에게 힘이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인천 남동공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인천 평안교회 이수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농담을 주고받는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 조금씩 보인다고도 하죠. 분단이 80여 년을 지나오면서 남과 북의 말도 조금씩 멀어졌는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북한 말은 설명이 없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도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랑하고 다투고 웃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쩌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출발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사는지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로 오늘의 OFP데이를 열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믿음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앱 통해서 기다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세요. 아멘. 아직도 하루 한 끼니를 위해 살아가는 굶주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때로는 평양 또 대외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만 보도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가위에도 사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와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대구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석인사 선물을 우리 177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한에도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통일이 되어서 다 함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OEPD에서 나누는 이런 중보의 한 줄 한 줄들 그리고 축하 사연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북녘 곳곳에서 그런 문자들이 축하 사연들이 도착해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명절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북한에도 방문하고요. 북한에도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남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그 고향을 오고 가고 남과 북 곳곳에서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부천에서 와주셨고요. 의정부에서도 출첵합니다. 양평수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부 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오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통계조사를 매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몇 년 전 자료는 한 70% 외에는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문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한 뼘 한 뼘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좁혀가고자 오늘은 언어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한밤차의 시간 함께 하신 후에 찬양과 함께 만나볼 텐데 출석 인사와 한밤차의 OFD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앞서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 생활도 조금씩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나눔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 하나를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번 밥을 얻어 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저 사람 요즘 말밥에 올랐대 라고 표현하는 이 말밥에 오르다가 무슨 뜻일까요? 밥을 얻어 먹었다일까요? 말싸움을 했다일까요? 구설수에 올랐다일까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을 듣고서는 저도 검색하다가 이 뜻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지? 하지만 뜻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이 밥으로 말을 먹을 걸로 말을 표현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호박씨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식이랑 이렇게 연관을 북한도 참 잘 짓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통회를 하면 또 주일마다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신앙교제를 하겠죠. 물론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그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는 게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우리의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아, 말밥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밥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진실을 알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샵 1069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신청 찬양도 함께 해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해주신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순서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이곳으로 배를 타고 온 자매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응애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4: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4: 그냥 네.
5: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4: 네.
5: 아빠도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5: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고

0: 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 네.
0: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1: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0: 네, 저는 이렇게
1: 네.
0: 어릴 때부터 제가 맏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0: 네.
1: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0: 맞아요.
1: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0: 처음에는 좀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멀레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게
1: 영상들이나,
0: 내
1: 네.
0: 영상들이나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1: 네.
0: 그래서 더 봤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0: 네.
1: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0: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들 처음에,
1: 원수님.
0: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외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1: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0: 해서
1: 있네요.
0: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엔
1: 네.
0: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해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0: 그
1: 그쵸.
0: 말투가 다르다 나니까
1: 네.
0: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1: 네.
0: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 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나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1: 네.
0: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1: 네.
0: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마리아 빌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1: 네.
0: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그게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1: 네.
0: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1: 네.
0: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0: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1: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0: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1: 네.
0: 그날은 어떻게 잘못 쉬었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1: 네.
0: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1: 그쵸.
0: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1: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0: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완전 그,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1: 네.
0: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1: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0: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게 그게 맞아. 그
1: 그거였구나.
0: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1: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0: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1: 아
0: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1: 네
0: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1: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0: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1: 네
0: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1: 아멘 이런 단어를
0: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1: 네.
0: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1: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0: 에이, 이자 그만
1: 마라나타?
0: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의 그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한 뼘 차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죠.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오늘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다라는, 말밥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참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말만 똑 해서 들으면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이게 맥락상 그리고 우리랑 조금은 비슷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오답자가 거의 없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2분 정도 더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참여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와, 아니 제가 오답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정답은 3번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말밥에 오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이렇게 실제로 쓰는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를 보고 북한 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한편 차이 나눠봤는데요. 막 퇴근해서 늦은 점심 석박지 볶음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6733님도 식사하시면서 정답 너무 잘 맞추셨고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1210님. 지하교회와 극동방송을 들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하셨어요. 와, 기도하는 우리의 복음 통일의 그 열매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셔서 가슴 떨리는 설렘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들으신 거겠죠. 당첨이 너무 어려워요. 입방아에 오르다 아닌가요? 구설수에 오르다 3번. 어우, 이분은 주관식으로 맞춰주셨네요. 8255님. 말밥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719님. 아멘. 구설수에 동참하지 않는, 특히나 우리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중보의 약속과 함께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신청 찬송인 감사 함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과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아보실 분은 방송 후에 제가 개별 연락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눈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오늘도 모든 것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칼이 짧으니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좇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비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누룩이 될 때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지적했듯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문제를 중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향한 거짓 비난과 비방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거나 삶이 힘들 때, 심지어 내 모든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비난에 거짓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면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거짓 비난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법이 되는 4단계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비난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거기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특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죠.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0: 뜨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1: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골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셋이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기혼의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밥이라고 합니다. 밥 먹자. 밥은? 밥 먹었어? 이처럼 가족끼리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다가오는 명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명절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먹을 식의 입구 굿자를 써서 식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먹는 것을 뺀다면 가족 간에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또 사람들과 음식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허기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고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당신의 삶을 마무리 지으셨죠.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육의 양식도 물론 소중하지만요.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가정, 또 이번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육의 양식만큼이나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주의 말씀을 잘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너네 자식 잘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괜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마음 처지고. 저만 그래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1: 이거 특급 칭찬이야.
0: 칭찬해주고. 그렇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석 단어는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땡땡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다시 한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땡땡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153번으로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열매 맺는 나무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이란 찬양 함께 했는데요. 5226번님, 먹는 게 중요하긴 하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영적으론 살찌우고 싶고요. 또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명절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단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석 단어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뒷부분만 알려드릴게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주고 배불리 먹였는데 남은 조각을 땡땡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땡땡 바구니 숫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9003번님, 5503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5155번님, 2738번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추석 명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9003번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명절 인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좋은 말을 하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말을 합시다.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가 되는 말. 요 세 가지 말만 하면 이번 명절은 아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 소망, 사랑의 말로 가족 친지를 축복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힘,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아,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트려보자. 시인의 말은 노루의 발걸음처럼 가볍고 자유롭고 발랄합니다. 울적할 때 이 시를 읽으면 비맞은 풀잎처럼 파랗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상큼하고 싱그러운 맛이 입가에 다가옵니다. 시들어 가던 것들을 단번에 환하게 만들어버리는 말의 힘. 시인이 기분 좋은 말이라고 했던 말들을 따라해봅니다. 파랗다는 말을 하니 파란 하늘, 파란 바다, 파란 풍선, 파란 물감, 파란 우산, 파란 지붕, 그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파란 사랑이 떠오릅니다. 싱그럽다는 말을 하니 싱그러운 새벽, 싱그러운 미소, 싱그러운 몸짓, 싱그러운 풀잎, 싱그러운 들길, 싱그러운 바람이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마음을 불러옵니다. 말은 소통을 위한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살아갑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일을 되게 하는 힘이 있고 안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은 꽃인 동시에 칼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창조, 구원,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에는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씨가 있어 말씨라고 합니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과 행복을 주는 믿음의 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는 가끔 만나야 하는 상황 혹은 만나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먹서먹한 가족 친지,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말들을 편지에, 전화에, 문자 메시지에 담아 보내십시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씨를 심어주고, 소망의 말은 소망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시, 말에는 시가 있다.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말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참 와닿는데요. 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내용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이라고 남겨주세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 가운데서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야, 이 말씀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럽다는 마음이 들죠. 사람 마음에 들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까 참 너무 부러운 존재다 하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욕심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좀 될 수 없을까 하는 욕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수년 동안 하면서도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이거 신앙생활 바로 못하겠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변화를 해야 합니다.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변화를 주어야 될 내용, 미지근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요. 생각해보면요, 미지근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절대 소극적이 아니에요. 골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절대 소극적인 사람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는 거 보면 누구한테도 안 지겼다는 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잡았다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만은 미지근하다고 말해요. 뭐든지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습성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구제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는 발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볼 때에 자식이 도무지 성장을 안 하면 그 자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는데 꼭 성장해야 될 것들이 성장하지 않고 10년, 20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실력이 쌓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격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인격이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날마다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없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겠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했지만 예수 믿고 10년, 20년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인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그러지를 못해요. 자식들 상처 주고 남편 상처 주고 아내 상처 주고 날마다 제 성격대로 그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새벽 되면은 예수 예수 부르짖고 교회 나가면은 극성을 피우고 여러분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인격 갖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것은 인격은 자라야. 세 번째로요, 헌신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리면 가장 위대한 도전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란 뭐냐?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신실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0: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은 내가 사용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내 몸,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재물,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고 옥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 요약 편집해서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 또 성장, 헌신이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이 말씀 다시 듣거나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5349번님, 또 8404번님, 2793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0007번님은 예쁜 빨간색 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꽃인데 제가 이 꽃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꽃무릇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처음 알았네요. 이 꽃의 이름이 꽃무릇이라는 걸. 너무너무 예쁜 꽃사진 감사드리고요. 또 2046번님 말씀이라고 보내셨는데 귀한 말씀 편집한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후에 오늘의 출석 단어 공개하고 선물 받으실 두 분 추첨해서 발표할 텐데요. 주님께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다 먹이신 후에 땡땡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땡땡 바구니 빈칸에 들어갈 단어 숫자도 좋고요. 한글도 좋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출석 단어 12바구니였습니다. 12라고 숫자로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문자 뒷번호 1046번님, 3852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나른한 오후 또 지칠 수 있는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 찬양으로 충전하시고,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나눴듯이 다가오는 명절에도 말말말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가 되는 말, 말말말 하기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이 시간 다른 지사에서 방송을 하는데 시간시간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좌우로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갈라진 마음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9-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0: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거기에 모여있던 신하들에게 바룩이 백성을 향해 읽었던 책의 내용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야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당신이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읽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리 오시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신하들이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데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시오. 그래서 바룩은 그들이 듣는 데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말을 다 듣고 난 신하들이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꼭 전해야 되겠소.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서 받아 적었소?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이요. 바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말씀을 나는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레미야와 숨어 있으시오. 아무에게도 당신들이 숨어 있는 곳을 일러주지 마시오. 신하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맡겨두고 궁정으로 가 왕이 듣는 데서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호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겨울 별궁에 거주하고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더니 난로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난로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를 보내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그 말들을 거기에 모두 옮겨 적어라.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태우고 어찌하여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적었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말하노라. 여호야김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이 죽으면 그의 시체는 땅에 버려져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차가운 서리를 그대로 맞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에게 벌을 내리겠고 그의 종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책에 적혀있던 말씀을 그대로 적었고 그와 비슷한 많은 말씀도 더 적어 넣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지 않던 때라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나 유다 쪽으로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후갈과 스바냐야,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너희를 도와 바빌로니아 군대를 치려고 온 파라오의 군대는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바빌로니아 군대가 너희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 혹시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바빌로니아 군대의 장막에 부상당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나와 이 예루살렘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오므로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베냐민 문을 나서자 문지기들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였습니다. 이리야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배신하고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체포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를 가뒀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고의 의미 나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들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상한 것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머물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함께 우셨고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때서야 도착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선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입니다. 바로 그 죽음과 사망의 현장, 눈물과 고통과 병듦과 연약함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하고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 앞이시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병듦도 있고 늙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기대가 꺾이고 기도했지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은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

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다. 그들의 탄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고백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멸절되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속에 그러나라고 하는 주님의 온전한 반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뿐만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네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으나 그러나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마른 뼈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병들고 연약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반전과 방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와 그러므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고 절망뿐이라고 말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망 없는 죽음과 사망의 일들을 넘어선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다고 선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하나로 집약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를 선포하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죽음을 건너뛰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죽음을 네가 건너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그곳에 더 많은 열매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또 다른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는 곧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숨을 쉬게 하는 그것이 세례의 이야기인데 그 세례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도 다시 생각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싹수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그 속에는 죽음도 병듦도 사망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모두 이 속에 포함됩니다.

0: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바뀌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일이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걸 늘 말씀드리지만 첫 열매는 뒤따르는 또 다른 수확이 있다.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소멸되고 연약한 모습들만 보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에스겔이 고백했던 절망과 소망 없음과 연약함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늘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해답이 되신다.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소망 없음에 대하여 해답이 되신다. 오늘 그 일을 기억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사는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의 라틴어가 떠오르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꺼낼 때는 가장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있는 많은 실패들도, 내가 오늘도 낙심되어 있는 모든 낙심들도, 오늘 우리에 들고 있는 병든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일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도 모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까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죽음을 기억한다. 메멘토 모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분명해지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해가는 것, 그것이 메멘토 모리의 진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너 살아서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 예, 내가 어느 날 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교회에서 부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나 그건 알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너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걸 겁니다. 너 네 인생이 반전되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느냐? 또는 네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네가 네 인생에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네가 이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차라리 아멘하고 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엇을 물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서 내가 내 속에서 품고 싶은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만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래야 우리의 삶에 바르게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에는 한 가지 조금 맹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거 말이죠.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사실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언젠가는 이는 언젠가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언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자식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하면 언뜻 보기에 하나님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믿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있는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겠느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될 것을 믿느냐 보다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오늘 우리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믿느냐를 잊어버려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 사망은요 둘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영생으로 바꾸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제 나사로가 나올 것을 보고 믿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선포하셨던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주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 그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다른 고백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가을날에 우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열매들 하나하나를 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열매를 취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또 명절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다시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열매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서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뒤에 보면 53절에 정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한 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날, 그때 그들이 주위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준비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찔림,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죄악 때문이랍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낫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가 마지막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명료해질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질문, 저는 오늘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느냐? 세상의 빛으로, 내 어둠이 캄캄한 어둠 중에 있는 오직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양의 문이신 것을, 나의 오직 문이 주께 있음을, 오직 나의 선한 목자는 주님이신 것을, 오직 나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인 것을, 주님이 생명이시오 진리이신 것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징표로 보여주셨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상황과 결론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0: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오라.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 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 육과 영이, 영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래. 창조의 원리에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요. 이 신학자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영혼은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천국 있어. 신학자들아, 믿어야 되는 거요. 믿어야 되는 거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형은 살리는 거래. 표준 세번역에 보면 문자 학문은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면 더불어 육도 사는 거요. 사랑하는 동작자 여러분, 썩은 육체를 위해서 목매이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아버지 독생자가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응?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선자의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은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을 즐겁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 신학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키는 즐거운데 내 가슴은 메말른다. 내 영혼은 메말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읽고 상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네? 내 교회 내 노예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품을 품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 돼서 기도 운동, 성령 운동, 회개 운동이 확산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하며 세계를 섬기는 우리 종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이사야 8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는지라.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1: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전쟁이 있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스파르타 3배 용사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뭘까요? 300입니다. 영화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엄청난 양의 화살을 쏟아부으니까 스파르타의 3배 용사가 방패로 그 수많은 화살을 막아내는 장면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실제 역사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맞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은 300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뜨거운 문이라고 불리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은 이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협곡이라는 지형을 이용한 그리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뜻대로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페르시아군이 우회로를 찾아내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레오니다스 왕과 스파르타의 선배 용사를 비롯한 남은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고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 전투 자체는 페르시아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잠시 지연시키면서 그리스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겁니다. 이후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크게 물리치고 이듬해에는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비록 스파르타의 3배 용사는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대의 용기와 희생은 역사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전투가 훨씬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가 벌린 전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정사라는 이미지와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원 그러면 뭡니까? 300용사. 뭐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밖에 되지 않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맞서 싸워야 했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밝히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고작 300명을 이끌고 맞서야 했던 거죠. 사실 이 적은 수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이 군대를 모을 때는요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쟁에 참여할 군대 수가 너무 많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 군대가 크고 강해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착각할까 봐 염려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잘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큰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이겨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수를 대폭 줄여서 이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라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 줄여도 많이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누군지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그냥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세요. 근데 몇 명 돌아간지 아세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고작 1만 명 정도가 남은 거죠. 무려 거의 70%가 떠났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기드온과 나온 병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충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300명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겠다.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요.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하세요. 너 부하 한 명 데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에 잔입해.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는 적군 두 명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엿들어요. 한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대 병사가 그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다. 그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로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선명사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 진격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을 세웁니다. 각 100명씩 3개의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나팔과 빙 항아리를 줘요. 그리고 그 빙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겠어요. 그런 다음 선명사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내가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몰래 잔입해 있다가 나팔을 크게 불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렇게 외쳤다니까 너희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100명을 이끌고 밤중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작전대로 막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막 깨뜨렸어요. 그러자 나머지 부대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죠. 그런 다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적들이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을 막 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끄신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기도원의 300사들은요, 그 장면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이 이제 막 도망치니까 그 뒤를 쫓아서 그들을 쳤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기도원과 300사이라고는 그냥 나팔 크게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손에 횃불 두고 막 고함치는 게 전부라니까요. 정작 미디안 군대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 이끄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기도원이 잘 알았고 그와 함께했던 300용사가 알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자,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정작 전쟁이 끝나니까 백성들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기도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그 일을 맡아서 행한 사람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요?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게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드온은 뭐라 말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도 내 가문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드온은요, 정확하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우상들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져다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이 지금은 또 누구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기드온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그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자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당신들 다스리지 않을 거며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분명히 밝혔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그런 이런 말을 남기고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금 귀걸이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은 탈취한 금 귀걸이를 기드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있는 겉옷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의 에봇은 그 앞에 흉패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기드온은 만든 겁니다. 그럼 왜 그는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달라 요구하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둔 걸까요? 아마도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을 수 있어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을 수 있죠. 또 자기가 만든 에봇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뜻인가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자신의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그 에봇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에봇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에봇이 뭔가 자신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였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도 올라간 다음에 한참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받아다가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 금송아지 가리키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보세요. 이상하게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요구해서 에봇을 만든 것과 아론이 백성들의 금 귀걸이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이 묘하게 겹치죠. 자, 그럼 모세 당시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는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에서 올라간 다음에 안 나타나요. 수십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려고 한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도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에봇을 의지하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누굴 더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을 더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보다요, 그 은혜의 결과를 더 붙잡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뭘 바라보는지 아세요? 뭘 더 의지할까요? 자기가 병고침을 받은 그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뭘 바라봐요? 그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그 기적을 의지해요. 그러면 늘 무엇만 바라며 사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만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자칫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룬 업적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업적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이룬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이룬 업적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런 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목사를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바른 신앙생활로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이에요. 자, 그럼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를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를 우상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신도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바라보도 이끌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인기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건 성도건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 섬겨야 돼요. 목사도 성도님들 다 섬기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의 사역에 함께 잘 협력하고 돕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0: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했던 일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크게 쉬었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이후의 신앙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렸던 삶은요, 당시에 왕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그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림의 뜻이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만약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직접 지어줬다면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이처럼 기드온의 삶을 보면 공식적으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치 왕처럼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욕심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드러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기도원은 나와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야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처럼 기드온의 가문에 엄청난 비극이 임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 믿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겸손도 중요한데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가지만은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모두 은행 송금 자주 하시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처럼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순식간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보낼 금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사고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돈이 보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곳으로 돈이 보내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며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 일상도 이와 참 닮아있지 않나 싶은데요. 송금을 기도라고 하고 받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를 올바른 곳으로 정확하게 올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집과 욕심을 향해 혹은 세상의 헛된 기준을 향해 엉뚱하게 방향을 맞춰 기도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이체가 완료되듯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올바르게 초점이 맞춰질 때 온전한 응답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저녁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 하늘의 응답과 참된 평안을 가득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0: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아이빅밴드의 오신시라신주 띄워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복잡한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엉뚱한 곳에 송금하듯 낭비하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세상의 헛된 기대에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땐 영혼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빗나간 욕심과 잘못된 방향의 기도를 당장 멈추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그 순전한 마음에 하늘의 확실한 응답과 따스한 위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곳을 향하던 내 마음의 번호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밤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모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입니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

0: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에에서 통합 이용권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우리 9507번님께서 또 출석체크해 주셨는데요. 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또 8249번님께서 피디님 반갑습니다. 방송 들으며 퇴근하는 중인데요. 모두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퇴근길에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찬양 맛집 행저젤라에서 찬양 들으시고 또 오늘 찬양 듣고 오시면 화요일 코너죠. 홍장로가 간다 함께 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0: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광주 극동방송 전매특허 출동 전도 프로그램 홍장로가 간다에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동교회 홍공

0: 홍숙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을까요?
0: 네. 가을이 와서 정말 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또 노방전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인사가 더운 여름 잘 지내셨냐고 네. 이렇게 더워도 또 예,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 계절을 섭리는 누가 하시겠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1: 아멘.
0: 진짜 맞다고
1: 맞아요.
0: 네.
1: 장로님 요새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좋아서 정말 네.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0: 진짜 많이 나와 있어서 노방전도하기 그렇게 좋습니다.
1: 여러분 네. 들으셨죠? 노방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요즘 그런 때입니다.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9507번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 후에 역전전도 하셨는데 전에는 교회에서 준비하셨던 그 전도 물품을 안 받아줬을 때 상처도 있었지만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언젠가는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전하실 거라는 기대로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네.
1: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0: 네. 그래도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1: 맞아요.
0: 네. 안 받은 사람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1: 네.
0: 네. 또 언젠가는 이분들도 안 받았지만
1: 네. 네.
0: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네. 올 것입니다.
1: 맞습니다.
0: 너무 네. 이분들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1: 네.
0: 그 마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가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 아멘. 맞습니다. 아멘. 받는 분들을 또 좋지만 또 안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겁니다. 극동방송은 전도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응원합니다.
1: 아멘.

0: 네, 오늘 먼저 출석체크 퀴즈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들어갈 뿅뿅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명절 기념으로 어제부터 양인재과 육각커피 레스토랑 바리의 통합 이용권을 특별하게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네. 네, 정말 특별한 선물이네요.
0: 맞습니다. 맛있는 네. 커피와 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뿅뿅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0: 아멘.
1: 아멘. 세상의 고난과 피로에 짓눌려 시야가 좁아질 때 눈앞에 십자가 너머에 예비된 참된 이것 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암송 네.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0: 아멘.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암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아,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내 앞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과 시험에만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뒤에 찾아올 그 뒤에 허락하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장로님.
1: 네, 맞습니다. 눈앞에 수치와 고통에 머물지 않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이것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0: 아멘.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물 특별 설문 기대하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출석체크 퀴즈 문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뿅뿅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 아멘.
0: 네, 네.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1: 네, 오늘 오답이 보여요.
0: 보여요, 그렇죠.
1: 상급 승리하셨네 했더니 승리로 주신 분도 있습니다. 센스쟁이들.
0: 센스쟁이들.
1: 네, 네. 네. 그래도 정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장로님 혹시 네. 힌트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1: 네, 지금은 힌트가 안 됩니다.
0: 아, 지금은 안 될까요?
1: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아까 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우리. 9363번님께서 정답 네. 보내주시면서 요새 전도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데 전도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 네. 또 보내주셨어요.
1: 이분 선물 드리게요.
0: 네, 오, 바로
1: 네.
0: 이따가 네. 일단 후보군으로 한번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아멘. 또 아까 네. 또 보내주신 분 중에 2293번님은 정답은 안 보내주셨는데 할렐루야 퇴근 후에 저의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이겨낼 말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승리,
0: 하지만
1: 승리,
0: 네. 오답으로 승리 승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답을 네, 다시 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장로님
1: 네.
0: 정답을 그래도 맞춰주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1: 네. 네. 네 제일 먼저 정답 네. 주신 분 4348님.
0: 4348님.
1: 네. 네. 선물 네.
0: 좋습니다.
1: 9364님 분하고 두 분 드리고요.
0: 네. 네.
1: 정답 넣어서
0: 네.
1: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0: 아멘.
1: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아내시며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 역시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정답은 기쁨이었고요. 네, 우리 모두 눈앞에 시야를 어려움에 빼앗기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삶들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정답 맞춰주신 아까 그 두 분께는 제가 네. 선물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받으시면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 듣고 와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전도자들을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전도팀이 전도단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바로 송정재교회 전도단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긴장한 얼굴이 있으신데 편안하게 오늘 은혜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재교회 전도단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1: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전도단이 네. 구호를 준비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들어보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구호 준비
3: 야
2: 구호 시작
3: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성정 제일교회 야야
0: 와 네 네. 네, 힘찬 구호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1: 성정 제일교회로 네 다 오십시오.
0: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 먼저 방송 가족분들께 한 분씩 인사와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정 제일교회 강옥자 집사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강옥정 권사님.
4: 안녕하세요. 저는 성정제일교회 섬기고 있는 주창래 권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5: 네,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정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선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역시 권사님들 멋지십니다. 예.

0: 네, 전도자인데 우리 군사님들이 최고입니다.
1: 역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네. 얼굴빛이 아주 밝은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밝아지셨습니다.
1: 아멘. 좋습니다. 네. 와, 우리 또 윤선화 군사님께서 송정제일교회 자랑을 좀 준비하셨다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2: 네. 네. 저희 성정제일교회는요, 12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1: 와.
2: 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지금까지 저희 성정제일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 와.
2: 네. 먼저는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과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과 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곳이 바로 저희 성정제일교회입니다. 성정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과거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성도님들 간의 사랑과 정이 두텁고 항상 넘쳐납니다.
1: 아멘. 와, 125년이나 됐군요.
2: 네.
1: 우리 또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리 성정제일교회만 들으면 그냥 모든 성도님들 다 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멘.
1: 아멘.
0: 광산구는 네. 성정 제일 교회로 가시고
1: 네.
0: 남구는 포동교회로 오시고 네.
1: 아멘.
0: 공평합니다.
1: 맞습니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네.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성정 제일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0: 네.
1: 새 성전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더라고요.
0: 음향 영상도 최고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또 좋은 기억 가지고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성정 제일 교회 이제 전도단이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계신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전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2: 네, 저희 성정제일교회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모여서 거점 전도를 중심으로 노방 전도와 강계 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정 사랑병원 사거리와
1: 네.
2: 성정 공원역 나남문구 앞 그리고 송정 동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세 군데로 나누어 거점을 중심으로 팀별로 나누어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정제일교회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1: 네?
2: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분은 복음 제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단 개인이 태신자를 작성하여 관계 전도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거점 노방 관계 전도를 이렇게 병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2: 네.
1: 거점 전도할 때는 어떻게 뭐 특별히 드리는 뭐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2: 과거에는 부침개 전도도 하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1: 네.
2: 환경 보류에 저희가 길거리 담배 꽁초 쓰레기 전도를 하다가
1: 네.
2: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현재 이제 거점에서 물티슈와 복음 전도지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앞 전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인 하리보를 좋아하더라고요.
1: 젤리.
2: 네, 젤리와 네. 물티슈를 함께 복음지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 와,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전도는 이렇게 얼마만에 한 번씩 주기로 나가시는 거예요?
2: 매주 목요일마다
1: 매주
2: 나가고
1: 목요일마다?
2: 있습니다. 네, 2시부터.
1: 2시부터?
2: 네.
1: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장로님.
0: 저희는 세 번 합니다. 가서 뭐. 네.
1: 세 번 하시는 것도 있군요. 세 번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정말 귀하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 네.
1: 아, 우리가 늘 전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있지만 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2: 네.
1: 언제부터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이렇게 전도단이 활성화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2: 제가 알기로는
1: 네.
2: 부흥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1: 네.
2: 전도단을 결성을 하면서 저는 2008년도에 빌립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전도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1: 아, 빌립 전도.
2: 네, 근데 그 전에 2003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전도단이 결성이 돼서
1: 네.
2: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이렇게 계속 회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0: 네. 오래됐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지금 답변해 주시는 우리 윤선화 권사님께서 팀장님이신가 봐요.
2: 네.
1: 우리 6340번님께서 선화 팀장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우리 또 교회에서 응원도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혹시 또 강옥자 권사님은 어떻게 전도하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으면 듣고 싶습니다.
3: 네, 저는요.
1: 네.
3: 내가 살기 바빠서 전도를 못하고
1: 네.
3: 내 있다가 인자사 올해사 전도를 시작했어요.
1: 오,
3: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1: 와, 네. 올해 시작하신 것도 너무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은데.
0: 잘하신
1: 네,
0: 거예요.
1: 앞으로 잘하셨으면 좋겠고,
2: 네.
1: 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우리 또 주창래 권사님께서도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0: 교회 다녀준 전에 절회를 다녔었어요.
1: 오,
0: 전회를 다녔었는데
1: 네.
0: 절회에서 막 1박 2일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거기 절에서 하라는 데는 했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항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큰아들 결혼식 하려고 사돈네 이제 그 시간에 사돈이 그쪽에서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그런데요. 사돈 예수 믿으면 어찔 것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날은 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날 저녁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우리 딸을 보내면은 괜찮은데 며느리를 우리 집으로 보내야 되니까 며느리하고 나하고 갈등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그런 마음을,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왔었다고 제1교 성경 제1교 옆에서 내가 세탁소를 했었어요. 세탁소
1: 그러셨구나.
0: 하면서도 그 많은 전도사님들이 막 오셔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때 목포에서 막 오신 그해였었어요. 그래갖고 4월 달에 오셨다 하면서 우리한테 나한테 전도를 하시려면서 이야기를 하시대요. 근데 그때도 우리 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우리 아들 작은 아들이 야구 가르쳤어요. 대학교 그때 2학년이었어요. 지금 대학교 야구 가르치고 있은 게로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우리 집 아저씨가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수많은 풍파가 막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가정에 풍파가 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우리 아들 결혼식을 땀에 했고 그 뒤로부터 이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지금 우리 구역장애로 섬기고 있는 남수경 권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이, 야, 그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쓰겠네. 어쩌서 교회 마음을 묵었는 게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쓰겠네. 내가 안 되겠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속에서 항시 평강이 있대요.
1: 오, 아멘.
0: 그래갖고 작년에부터 내가 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내 마음속에서만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더 열심히 내가 같이 운동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단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 와,
2: 네.
1: 우리
2: 상견례 때 사돈이 전도하셨네.
1: 그러니까요.
2: 사돈은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하죠. 사돈 말씀에 순종하
1: 맞습니다.
2: 잘하셨습니다.
1: 너무 잘하셨습니다.
2: 네.
1: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저요? 20년 되었어요.
1: 아, 그게 벌써 20년 전이세요?
0: 네.
1: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는 어떻게 바로 또 이렇게 전도단에 들어가게 되셨나 궁금했는데 20년의 또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0: 네.
1: 절로 나만 믿을 수 없어서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나 할렐루야고요. 아, 이렇게 또세 분의 전도를 하시게 된 계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각자의 성격마다 어떻게 어떤 노하우로 전도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특별한 전도법이 있으시다면 우리 강옥장 권사님께 한번 청해보고 싶습니다.
3: 네, 저는요, 내가 기력이 쇠할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오, 기력이 쇠하실 때까지
3: 네.
1: 그게 특별한 전도법이실까요?
3: 네.
1: 아멘, 좋습니다. 내 힘이 다하는 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 좋습니다. 우리 또 주창래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또 전도를 하고 계신지
0: 저는 이왕
1: 궁금한데요.
0: 전도단에 들어왔으니까요. 내힘 닿는 데까지 내 기쁨으로 여러 사람한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 걸어 다닐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1: 아, 걷고 계실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 송정제일교회는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힘이 닿을 때까지 힘이 앞으로도 계속 넘치셔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도 끝까지 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우리 윤선아 팀장님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4: 네, 저는 한종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학교 앞 전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복음 제시하고 그 마음 속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시는데 그게 저로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행복해요.
1: 행복하세요?
4: 해갖고 학교 가면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아이들만 보면. 기쁨이 솟아나요.
1: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면 때로는 막 사춘기인 친구들도 있고 막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혹시 어떻게 다가가세요?
4: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용히 이제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이제 항상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아, 얘가 오늘은 기분이 좋나 하면 좀 말을 걸어보고
1: 또 얼굴이 익숙하니까
4: 딱 보면 알겠어.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하면서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매주 만나가지고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1: 아, 매주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을 다 외우고 계시대요.
4: 네.
1: 와, 이것도 정말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4: 네.
1: 아, 여러분들도 매주 한 번씩 나가게 되면 또 주변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익숙하게 만나고 또 전도를 하는데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송정제일교회 지금 전도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우리 찬양 한번 들으시고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문자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문자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장성에 삼석에 오셔서 전도를 좀 하고 오셨나 봐요.
1: 네.
0: 전도하고 가셨는데 3명이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1: 아멘.
0: 와,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또 귀한 일을 또 감당하고 오셨네요. 와, 이때 어떻게 또 다녀오신 거예요, 전도단이?
1: 네.
0: 그러면 전도단이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이렇게?
1: 네, 위임 목사님께서 네. 원래 방치원 목사님이 저희 네. 교회 부목사님 섬기고 계시다가 삼서교회를 이제 가시게 되면서
0: 네.
1: 저희가 이제 응원차
0: 네.
1: 전도단이 가서 네. 저희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거점을 나눠가지고
0: 네.
1: 그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0: 네.
1: 싹 흩어져서 그 장성군을 저희가 네. 속속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0: 야, 정복을 하고 오셨군요.
1: 네.
0: 아, 할렐루야. 좋습니다.
2: 또 이렇게 네. 3명이나 등록하셨습니다.
0: 그니까요. 와, 우리 또 송정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0: 아니라 이쪽뿐만 아니라 또 장성까지 섭렵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시고 또 보니까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와우 떨면서 가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전도단 화이팅입니다 라고 박혜순 목사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1: 아멘.
0: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화이팅 사랑합니다 많이 또 팀장님들 응원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우리 송정제일교회 전도단에게 도전 받으시고 또 거리로 나가셔서 함께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도하면서 겪으셨던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혹시 주창래 권사님께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고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 네, 올 여름에요. 네. 저는 문방구 옆에서 하거든요. 지하철 옆에서 그랬는데 네. 거기서 네. 저 나이가 나대로 된 그시기 여성분이 네. 아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땀을 찍찍 흘리고 있으니까 네. 손수건을 네.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0: 손수건을요?
2: 네. 손수건을 주고 가시길래 내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셔요? 이렇게 피그시 웃대요. 네. 웃으시면서 예수 믿으신갑네요. 그러니까 저 하남에 제일교회 있어요.
0: 다니시는 분이셨구나.
2: 네, 그래서 다니신 분이어갖고 그러고 네. 그분하고 지금도 저 그 시기 연락을 하면서 차 한 잔씩 먹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그렇게 또 교제를 하고 계세요?
2: 네.
0: 와. 저는 처음에 땀 삐지삐지 흘리고 있다고 하셔서 뭐 물이나 아이스크림 정도 주셨나 생각했는데 또 요즘 시대답지 않게 품격 있는 손수건을 또 주고 가셨네요.
2: 네.
0: 그렇죠.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를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전도, 노방 전도, 관계 전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분들을 볼 때 드는 생각이나 혹시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각자의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요.
0: 네.
3: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0: 네.
3: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제 마음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네.
3: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지요.
0: 네.
3: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길 가다 만나는 분이나
0: 네.
3: 마주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지나요.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길거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하나님 네. 저분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0: 네.
3: 교회를 인도하고 함께 가서 주께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0: 아멘. 그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3: 네.
0: 우리가 또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또 전하고 저분들이 좋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1: 아멘.
0: 좋습니다. 네.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듣기도 하시고 거절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3: 네.
0: 그럴 때는 혹시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3: 이제 그럴 때는 때를 기다리고 그 마음과의 그 복음의 제시도 단계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이 사람과 여기까지고 나면서 대화가 되신 분은 복음 제시 예수님까지 전하고 천국 가는 것까지 구하지만 때때로
0: 네. 네.
3: 됐어요 하거나 그냥 어쩔 때 눈길도 안 되고 지나가셔요. 그러면
0: 네.
3: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방법으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면 늘 기도해요. 오가는 분을 하면서 그냥 눈길을 안 마주치고 딴 길로 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때때로 그 사람마다 그 마음을 예수님까지 전하고 교회까지 인도하고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장로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1: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거절 많은 분들이 전도를 두려워하고 현장 나가는 두려워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어쩔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0: 그러니까요.
1: 두려워하는데요.
0: 네.
1: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0: 네. 아, 네. 네.
1: 그걸
0: 아, 네.
1: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나 전도해 주세요. 나 예수 믿게 해 주세요. 거절하고 아, 네. 그 자체로만 그대로
0: 맞습니다.
1: 받아들이면
0: 네.
1: 전도하는데 좀 낙심될 수 있지만 전도 이제 시작 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0: 아멘.
1: 네.
0: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1: 시작이다. 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거절은 하지만 좀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아 정말 나 전도해 주세요.
1: 네.
0: 나한테 복음 전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그쵸?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윤선아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들 향해서 계속 뿌리시고 기도를 해 주시면 언젠가 닿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또 댓글을 보니까 열정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송정

0: 제1교회 전도단이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우리 두 분의 권사님께서도 힘 닿는 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도의 목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분 다. 우리 그리고 또 전도단의 공동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인 목표도 좋고 교회적인 목표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 모두 다 네.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전도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망설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선아 권사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교회가 네. 비전센터 교회학교를 건축하고 네. 또 교회 리모델링도 다 마쳐서 예배의 모든 조소가 완전 깨끗하고 너무 좋은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로 와서 부흥되며 다음 세대가 성장 부흥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미래의 산 소망이 되고 다음 세대가 저희 송정제일교회 전도단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도단 각자가 정한 태신자가 네. 있거든요. 네네. 지금 작정화해서 개인적으로 오. 그 모든 분들을 네. 교회로 인도하여서 네.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 전하며 이 땅에서 복음이 더 널리 널리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네, 네. 네 좋습니다. 꼭 전하셔서 그 티켓들을 나눠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2: 아멘.
0: 제가 세 분께는 공통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요에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1: 전도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혹시 듣고 계신 분들께 전도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1: 아 듣고 계신 분들이 네. 너무나도 저희들을 사랑해서 네. 저희들이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주창래 권사님도 전도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도란 사람 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라는 일을 열심히 전도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전도단에 들어와서 새 생명 살리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윤선아 권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도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곧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0: 아멘.
2: 삶이 전도가 되고 자기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전도할 수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 아멘.
0: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0: 네. 지금까지 송정제일교회 전도단 함께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송정제일교회 만나면 뜨겁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2: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모셔오자 송정제일교회로 야!
0: 야! 박수! 네, 지금까지 송정제일교회 전도단이었습니다. 네, 장로님 네. 오늘도 이렇게 송정제일교회 전도단 함께했는데요.
4: 네.
0: 혹시 어떠셨어요?
4: 네, 광산구가 아주 금방 다 복음화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4: 송정제일교회 대단합니다. 저도 도전 받아서 남구에 있는 구민들 포동교회가 다 전도하겠습니다.
0: 아멘.
4: 예, 전도는 축복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4: 예,
0: 아멘.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광산구 남구 일어섰고요. 이제 북구 남 서구 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동구까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모르시는 분들께 나가셔서 전하시고 거절 당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전도단 만나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 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찾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로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고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드디어 바라던 고향으로 들어간 믿음의 조상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었던 유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고향을 떠나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일깨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장래의 유업을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때로는 꽃길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영원한 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요, 미래의 약속이며 가장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순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력과 경험은 접어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이벤트가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은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침이자 역사입니다. 역사의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에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패배하지 않았고 이들의 삶은 승리하였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웅들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따를 본이 나와 있습니다.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절망적이며 냉소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해서 11장에 연결된 인물들의

0: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남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똑같은 육신과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서도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든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영광스럽게 승리하였습니다.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이 낳는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에도 눌리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르며 산다는 것은 고난의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활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또 동화되지도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떠내려갈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이 세상의 거짓과 부조리에 맞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믿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고난이 따르는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지치지 않는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위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살았던 세상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상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안다면 우리를 나그네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230-3978번 하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는 전도의 뜻이 있는 지역 목회자 및 성도를 대상으로 1일 전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양일로에 위치한 새은혜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9214-8806번 010-9214-88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는 다윗처럼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오후 5시이고 장소는 전남 광주 화순군 학포로에 위치한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44-3660번 010-9644-36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자아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아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자아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의 세 가지 얼굴 모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의 얼굴을 세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얼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얼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나의 얼굴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머니를 보고 그 교회 학교의 자녀가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얼굴이 진짜 엄마의 얼굴인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보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일단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을 뽑을 때도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아 신체의 조건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의 인생은 28청춘이고 나의 28청춘이 순식간에 사라져봤어요. 마치 복숭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이 끝이 났구나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데 28청춘이 몇 년이나 되겠습니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은 내 얼굴이 아니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내 얼굴로 사는 것이 내 참 얼굴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얼굴, 그 위엄 있고 다른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는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도 세도가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가 이리저리 낙엽지는 덕숭 돌담길을 걸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권력가로서 정부의 요직이 있을 때만 자기가 진짜 얼굴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권력가의 얼굴도 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권력의 그런 좋은 점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매력적이긴 하지만 압살롬은 순식간에 그 모든 쿠데타가 실패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권력의 위엄 있는 얼굴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풍요한 모든 것들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물질이나 부귀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그 당시에 얼굴이 얼마나 빛났을지 뭐 짐작이 갑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좋은 그런 그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은 다 발라가지고 얼굴이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나고 주름살 하나 없어.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사는데 그건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짐승 얼굴처럼 그야말로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그냥 개들하고 껴안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어찌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판가름 180도로 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거지를 천사들이 와서 들어갔어. 아, 우리 사람도 안 만지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갔어.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하 희한하게 천사가 안 왔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손을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해석의 여부가 있습니다만 일단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지상의 얼굴이 꼭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부자는 빛나고 위엄 있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얼굴은 오만상을 찌푸리는 괴로운 얼굴이요 처참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거지 얼굴에 아무도 거들떠보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아마 몸도 아프니까 괴로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고 얼굴에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100년 산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그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세상이 보는 얼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얼굴도 아니고 우리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진짜의 삶인데 육신의 세상 보는 얼굴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얼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우리는 하루살이나 배짱이 여치 그런 것을 이제 실소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귀뚜라미가 아직 우리 집에는 귀뚜라미가 안 울던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 실소의 계절이에요. 귀뚜라미가 우는데 귀뚜라미가 며칠이나 울겠습니까? 한두 달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귀뚜라미나 하루살이를 보면 저런 미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싶은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사람이 120년을 살게 하셨을지라도 인간의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 즉 이제 우리 인생이 120년 못 삽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 우리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 이팔 청춘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은 워즈워드 19세기 영국의 낭만 시인 워즈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초원의 빛이 한때 아름답게 빛났으나 순식간에 그 영화가 사라져버리는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을 아마 시로 썼는가 봐요.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짧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모습, 금방 사라져버릴 인생이 무엇을 저리 안타깝게 움켜쥐고 자기 것으로 영원히 만들 것처럼 발버둥치고 물고 찍고 원수 맺고 싸웠는지 마치 하루살이가 그 몇 시간 살다고 다른 벌레 모두에 여긴 내 땅이다 해서 밀어쳐치고 뭐하고 싸우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냥 같이 어울려 살면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얼굴은 죄로 얼룩진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얼굴 닦는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죄의 얼룩진 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의식을 가졌단 말이 성경이 없어요. 그 나무를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지라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하지 그 뒤에 죄의식에 떨고 몸부림쳤다 얘기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녁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두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떠나가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고만장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읽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죄의식을 갖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그로부터 인간은 다 죄의식으로 살아 갑니다. 그 죄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아담이 되었고 그 두려워하는 아담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마음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철저히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이전에 죄성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특별히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죠.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가 있었고 사람이 자녀를 잉태하면 얼마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그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물 같은 것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 그 당시 의인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도 죄성이 안 없어졌어요. 홍수의 물 가운데 살아난 노아와 그 식구 여덟 사람이지만 죄의 원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나무 심어서 그것을 포도즙을 만들어 먹었으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취어가지고 또 발가벗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을 이하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료수로 먹는 것은 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해서 방탕한 것은 그건 이제 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했어. 그리고 깬 후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봤으면 그걸 덮어줘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을 안 했는가 봐요. 사람은 사랑을 한 대신 미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다른 형제들한테 그 부끄러운 것을 고발했어요.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었는데 노아가 깬 후에는 혹독한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인간의 죄성이 안 없어진다. 그래서 가까운 혈연 사이에도 자식 손자 간에도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 분노와 저주가 안 없어진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 저주하고 미워하겠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남 미워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것 같은 죄성은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탑을 쌓은 후에도 그 바벨탑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 끝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교만, 인간. 그래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을 그야말로 자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얼룩진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전의 우리,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실상, 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향해 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악과 질병 속에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얼굴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후에는 우리는 거룩한 얼굴을 하게 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산값 사신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세상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죄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의 얼굴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얼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얼굴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밝고 빛나는 얼굴로 이와 같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 약간 어둠침침한 곳에 가서 죄를 질 때는 새로운 페르소나 가면을 쓴다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믿는 그 밝은 얼굴로 가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죄 지은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침침한 죄악의 가면을 쓰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의 가면을 쓰고 세상의 가면을 쓰고 어둠침침한 그 가면을 쓰고 세상을 활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끔 그렇게 영화나 TV에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새카만 걸 그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얼굴 다 드러내도 별로 빛난 얼굴도 안 해. 그런데도 그 얼굴을 더 어둡게 가리고 다녀요. 죄악 중에 더 죄악으로 다녀요.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빛난 얼굴을 죄 지으려고 어두운 가면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쓰고 살아가겠다.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밝고 빛난 얼굴로 살아가겠다.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은 즉 이제는 하나님께서 얼굴 깨끗이 만들어 놓는데 일부러 변장하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으로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얼굴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천국 가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네. 그리고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침마다 하루 생활을 할 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미리 무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무리 그런 술사라 할지라도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소용없다고. 아, 그런데 이제 뭔가 미리미리 술술을 피우고 그 다음에 뱀이 물려도 뭐 독이 이제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건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유비무한 미리 방어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몸을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그래서 우리 몸에 말씀으로 얽매는,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얽매는. 아침에 기도를,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얽매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 길을 이끌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 방탕,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쾌활하기 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충만함은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충만하다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플레로, 핀플레미. 그 한번 들어서 따라서 그래 하세요. 플레로, 핀플레미. 핀플레미는 외적인 충만을 말한 것입니다. 외적인 충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변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외부적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울이 외부적인 성령의 도움으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성령 충만에, 그것을 핀플렘이라고, 핀플렘. 1980년대에 제가 전도를 학교에서 이제 하는데, 아, 그 전도받는 사람이 당신 짐 베이커를 아느냐고 그러더라. 수와 같은, 짐이 수와 같은을 아느냐고. 당시에 세계적인 미국의 TV 부흥사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행했던지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돈으로 타락하고 또 돈 많으면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스캔들이 생기고 타락해서 파멸됐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 아, 그 전도 상대방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세상 신문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나보고 짐 베이커 목사를 아느냐, 짐이 스와가트를 아느냐.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세상에 외적인 성령 충만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면이, 우리 마음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근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바뀌었어요. 근본이 바뀌었는데 변화될 수 없죠.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항상 세상에 대한 생각이

0: 생각이 속에 가득해. 다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것은 껍데기죠. 사울왕처럼 왕복을 입었어요. 그러나 벗은 왕복을 벗어버리니까 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심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얼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항상 새 얼굴을 유지하려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결박해서 우리 마음의 근본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로 봉사하는 어머니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이고 집에서 찌푸린 얼굴은 그건 가짜 얼굴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찌푸리고 아니 자녀가 시험 30점 맞으고 오는데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내 평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갈 때 항상 빛나는 예수 안의 얼굴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 안의 얼굴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얼굴임을 믿고 그 얼굴을 이 땅에서도 곱게 드러내고 그 얼굴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늘 선해 보여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진실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론 충동적으로 속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아주 무시하면서 다른 개념에는 끈덕지게 집착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또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대신 또 나를 자책하는 대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토브워십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결심이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어요. 7864번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배해요. 또 저의 찬양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곡 더 들을까요? 5265번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변함없으신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우리 감격하면서 두 분의 신청 찬양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까지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샵 9330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의 과민한 양심이나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이 시간 방송 가운데 가득 넘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요. 이제는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복되고 결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 삶의 노래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2.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지난 4주간에 걸쳐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였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하나님은 과연 진짜 계시는지, 계신다면 왜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건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공평한 삶처럼 보이는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돌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통해 같이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제 이름은 도마입니다. 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제가 제자가 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 하나였죠. 전 평생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솔직히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었던 거죠. 제자가 되면서 바로 믿음이 생겨 제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됐나 싶으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란 것도 알게 됐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년째가 됐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건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저희 눈앞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 걷고 뛰며 각종 질병에 걸린 남녀노소가 예수님께 찾아와 즉시 병고침을 받는 것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그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1: 도마, 네가 질문을 안 하면 서운할 뻔했다.
0: 예. 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1: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냐?
0: 그게 저

0: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1: 다른 사람?
0: 예. 그 사람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돼서 새 삶을 살겠지만 이 도시에서만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앞을 못 보거나 아니면 다른 병이나 장애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여기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수백, 수천, 아니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1: 맞다.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
0: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겁니까, 예수님?
1: 도마, 무엇보다 난 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걱정한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구나.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고 고통을 없애라고 날 보내신 게 아니다. 죄가 있는 한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선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인 죄 때문에 날 보내셨지.
0: 예수님, 또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1: 빌립,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0: 왜 꼭 그러셔야 합니까, 예수님? 양들은 자기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1: 나는 선한 목자다, 빌립. 나도 내 양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아보지. 그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난 그런 내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0: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들이 첩자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찾고 있다더라고. 그럼 우리가 그들이 못 찾을 곳으로 멀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예수님, 그냥 저희가 모두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아무도 못 찾을 만한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1: 누가 나를 노린다 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지. 난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걸 다시 찾을 권세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
2: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이 밤중에 누가?
0: 혹시 첩자들을?
3: 예수님, 찾아내요 드디어. 예수님, 급히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야손, 이밤중에 여기까지.
0: 나사로 친구분 맞지?
2: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3: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2: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긴 예루살렘이랑 너무 가까워요. 너무 위험합니다.
1: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게 되진 않을 거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0: 저, 들으셨죠? 나사로는 괜찮을 테니까 가서 그렇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예수님, 계속 심하게 앓고 있었고 이젠 정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힘내고 조금만 견디라고 전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하시면 다들 믿고 안심할 겁니다.
3: 예, 알겠습니다.
4: 예수님, 정말 나사로는 괜찮은 거죠?
0: 빌립, 방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
1: 도마, 내가 죽지 않을 거라 한 건 아니다.
0: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내 얘기는 그 병으로 결국 죽게 되진 않을 거란 뜻이었지.
0: 그게

0: 그 얘기 아닌가요?
1: 빌립, 야순이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2: 아, 만일 밤새 걷는다면 내일 밤에는 배 단위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픈 나사로를 밤새 지키고 있겠구나. 그리고 다음날 야손이 도착하면 소식을 전하겠지.
0: 예, 그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란 좋은 소식을 듣겠죠.
1: 아니다, 도마. 야손은 그 자매에게 내가 나사로를 위해 오지 않을 거란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2: 예수님, 나사로가 괜찮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게 왜 절망적인 소식인가요?
0: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1: 내일 아침에 더 얘기해 주마. 이제 다들 가서 좀 자는 게 좋겠다. 내일부터 또 며칠 힘든 날들이 될 게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쉬십시오, 예수님.
0: 안녕히 주무십시오.
3: 주무십시오.

0: 저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1: 그래 해보거라.
0: 그 예수님과 친하신 그 아프신 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1: 나사로 말이냐?
0: 아, 예 맞습니다.
1: 그래 질문이 무엇이냐?
0: 그 야손은 나사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이 얘기했는데.
1: 그랬지.
0: 진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걸까요?
1: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뭐가 궁금한 게냐?
0: 아, 저, 그러니까 전 그냥 왜 누군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다가도 나사로처럼 낫기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아픈 죽음을 맞게 되는 건지.
2: 도마, 사람은 결국 누구나 죽게 되는데 뭐.
0: 아, 그건 그렇지만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더 힘들고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은 중풍에 걸려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면서 본인은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지만 다른 병까지 얻어가며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을 보내더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실 때까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잖아.
1: 도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
0: 예. 만일 의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오히려 나쁜 사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1: 아, 도마. 도마.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즐겁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0: 아니, 그럼 그것 말고 다른 소망이 뭐가 있는 겁니까?
1: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것보다 내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0: 예?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건지.
1: 유대로 다시 가자.
3: 하지만 예수님, 거기서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는데 거기로 다시 가신다뇨.
1: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깨워야겠지.
0: 주님, 깊이 잘 자고 나면 나아질 겁니다.
3: 맞습니다. 그냥 지금은 갈릴리에 있는 게.
1: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은 너희를 위해 잘 된 일이다. 너희가 이 일로 인해 나를 더욱 믿게 될 것이다.
3: 예수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야손에게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1: 아니다, 빌립. 난 나사로가 그 병으로 결국 죽

0: 죽게 되지 않을 거라 했다.
1: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죽게 하셨는지
0: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가보면 알게 될 거다. 자, 어서 나사로에게 가자.
1: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진짜 죽이려고 할 거야.
2: 그렇겠지.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불쌍한 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면 그의 집에 가서는 대체 뭘 알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도마는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문이 생겨도 우리는 이야기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중풍에 걸려 누워 지내던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병이 나아 일어나 걷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되찾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발견할 때까지 찾아 헤매고 찾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죄에 빠져 방황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안아주며 반긴다는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 반겨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기뻐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 2 출연 홍성원,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그런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웃으며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감사하며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으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부족한 사람, 그 사이는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먼저 좁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친구에게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오벳의 시편 1편,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33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늦은 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라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친구란 노래, 이게 프렌즈란 노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아마 마이클 W. 스미스도 불렀고 에미 그랜트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듀엣하는 제가 90년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CCM을 시작하게 한 그런 팀에 제가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 CCM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를 연주하던 장면이었는데 예, 아직

지금까지 노래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노래 썼으면 좋겠다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히스플랜의 위대한 신주, 텐트메이커스의 권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surely as I live, you will wear them all as ornaments.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렇게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국내의 한 대형 백화점 과일 코너에 실제로 붙어있던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물건 하나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덜 팔더라도 평생 고객을 만들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들의 현장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두터운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보다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수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에는 산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구차한 변명과 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입니다.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수를 인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 어느 분에게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꿈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료의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와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이렇게 잡고 폴짝폴짝 같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밤 이 방송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별그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캐리 언더우드의 오 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김도현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로스의 나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갈보리산 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적힌 편지가 또 감찰당국에 적발이 돼 퇴폐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직장 동료에도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북녘의 성도님들도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조금은 어색하고 또 낯선 표현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E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귀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날씨 전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또 분석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나누길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 주민들은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의 자동차로 꽉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2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수 없는 북한 땅이 생각이 나고요.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볼수 있는,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남과 북을 영구적인 분단 국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나쁜 국가로 정의해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남과 북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겠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남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약 한 적대적 감정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 정치적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가장 근본적,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나 어떤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북한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4만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0: 경험할 때에 북한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꺾어내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수의 계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남과 북의 악한 고리를 끌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종종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을 비롯해 축구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등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는 남북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남북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남북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0: 예.
2: 오늘은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국제무대에 섰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0: 예. 자, 남북 간의 단일팀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태동기부터 짚어주시죠.
2: 네. 남북 단일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0: 네.
2: 1963년, 그 이듬해 열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 참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79년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또 1980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선수 선발과 참가 방식 등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결실의 발판이 마련된 건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후였습니다.
0: 예,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해가 바로 1991년이었죠.
2: 맞습니다. 1991년 남북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0: 네.
2: 남북은 코리아라는 이름과 한반도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무대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남한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부은이 유순복 선수가 힘을 합쳐서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고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2: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0: 예. 이 탁구뿐 아니라 같은 해 축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바 탁구 대회 직후인 6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도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0: 네.
2: 조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요. 비록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1대 5로 패했지만 전 세계에 분단을 넘은 단일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던 단일팀 논의가 2018년에 이르러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구성이 참 큰 화제가 됐었죠.
2: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 탁구 단일팀을 거쳐서 2018년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0: 예.
2: 그 종목은 여자 하키였는데요. 남한 선수 23명, 북한 선수 12명 등 총 35명의 엔트리로 구성된 코리아 팀이 스위스 로잔 대회 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인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0: 네.
2: 상징적인 의미는 컸으나 대회 직전에 급박하게 팀이 꾸려지면서 기존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또 기회의 공정성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0: 예.
2: 평창 단일팀은

0: 스포츠 교류의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권익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긴 사례였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같은 해 여름에 여러 종목으로 단일팀이 확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은 단일팀의 외연이 가장 넓어진 해였습니다.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에 이어서 여자하키, 이어서 벌어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팀, 카누팀, 조종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공동팀이 출전했습니다.
1: 예.
0: 아, 또한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탁구와 수영 종목에 단일팀이 참가하여서 장애인 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 예. 1990년대에 논의가 시작돼서 1991년에 있었던 지바의 기적,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단일팀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1: 네.
0: 민감한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죠.
1: 네.
0: 두 번째로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한민족이 연대감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1: 네.
0: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연대감을 심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단일팀에 대한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였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로는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훈련 기간 부족, 경기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남북이 네. 한 팀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고 또 준비에 이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단일팀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축구에서 8강 진출을 놓고 남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1: 네.
0: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악수를 했는데
1: 네.
0: 감독관은 악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0: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일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때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북 단일팀은 상호 존중과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례가 계속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날 살펴본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지요.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고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이 단일팀이 되어 경기를 한 역사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가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대적 관계는 남북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합니다. 분단의 역사의 굴곡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화 통일의 미래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날인 28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과 만나고 오늘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경제와 재정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직장 배치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해산에서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끊기자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뉴스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졸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아리요시 다카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 오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이나 발사 목적을 별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전력의 운용 훈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교전과 미이란 전쟁이 겹친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에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통령이 첫 연설을 나서고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24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해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기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제안보,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 등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외교적 접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 7월에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지도자들과는 이란 상황과 전후 전략을 협의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과 석유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양국 경제 책임자들은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담이나 약식 접촉을 가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회사의 군사적 기여 방안 등 여러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인식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미중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중국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쇼핑몰과 창고, 유통센터 등을 미사일과 신형 제트 추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우편업체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와 출판사, 제약회사 등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창고 약 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210만 제곱미터가 파괴됐고, 이 가운데 90만 제곱미터는 최근 몇 달 사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던 제철소 세 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만 5천 명이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과 세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철도 시설과 주유소까지 공격받으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약 15억 달러의 세수가 줄고 올해 추가 재정 부족분은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흑해 봉쇄로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 수출로를 통한 물량은 평소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창고, 화물선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서고 있어 양국의 경제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된 직장에 나가기를 거부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남포시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올해 졸업한 17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교양을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패싸움을 벌이고 장마당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직장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배치 전까지 인민반장과 부모들이 이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지 부모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아 졸업생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하고 배치돼도 배급이나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이후 안전기관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단속된 청소년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나 농촌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차량들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고차 공급은 줄었지만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업자들이 수리공을 고용해 낡은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뒤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만 위안가량에 들여왔지만 상태가 나빠 2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웠던 차량이 최근에는 4만에서 5만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업자들의 손실폭은 기존 70% 이상에서 30에서 40%대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업자들은 차량에 묶여있던 자금을 일부라도 현금화해 다른 장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후 차량을 고쳐 되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자동차 수리공들의 일감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글피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함과 따스함이 교차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 18도, 강릉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과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여수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보령 18도, 군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28도, 보령과 군산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0: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포항과 부산 19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 포항과 부산 27도, 울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하루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도에서는 오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서귀포 이어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안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16도, 신계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와 양강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장진, 원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성진과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6도, 함흥 15도, 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 함흥 27도, 운기 22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맑게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2628 성도님, 수원에서 사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품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 값진 보석은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분홍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순물, 상처가 이 트라우마로 변해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도 있다고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을 단풍이 더욱 선명해지듯,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써내려가도 모자란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무수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베이스의 오영광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가운데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함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모는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께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

0: 넝거,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할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트루바의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큰 주에 빠진 날 위에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이어서 김한상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묵상한 후에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항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던 2018년에 그렇게 압록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오셔봅니다. 강한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셔서 그렇죠. 사셨던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반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근데 횟수로 따져보면 2018년에 강을 건너시고 이곳에는 정착한 지 한 달 차에
0: 네.
1: 하나원을 졸업한 지 한 달 네. 차에 접어드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0: 처음엔 허백에 살다가 반년 후에는 동북으로 갔어요. 동북으로 가서 혼자서 또 마트랑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1: 네.
0: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1: 그 시기가 그래서 그랬죠.
0: 네,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새 집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봉쇄했던 걸 다 개방하면서 아. 조금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1: 네.
0: 네, 그리고 동북에서 같이 이것저것 자영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셨을
0: 근데 돈이라는 게 또 잘 그렇게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다 쓰면서 네.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다 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아, 너울이 엄청 예쁜 거예요. 아. 저녁 너울이. 근데 저는 그 너울 보면서 아, 저 너울이나 구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한국 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국 갈까? 그전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나 콸소랑 보면서 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많이 봤었어요.
1: 어.
0: 그러면서도 저거 다 가짜겠지.
1: 네.
0: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도 아. 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국 가자. 가서 신분이라도 하자 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그러고 한 닷새 만에 떠났어요.
1: 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네. 북한에서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중국에 가야겠다가 3일 만에
0: 결심했어요.
1: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가야겠다가 닷새 만에.
0: 네. 결심은 그때 하고 닷새 만에 떠난 거죠.
1: 아, 결단력의 은사신 것 같아요.
0: 아, 그러게요.

0: 실천력과 더불어서
1: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볼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을 낼 수 있었던 바라보고 계셨던 한국이라는 곳이 드라마도 보시고
1: 그쵸?
0: 비록 의심은 했지만
1: 네,
0: 같은
1: 맞아요.
0: 고향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1: 네.
0: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매님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1: 내가 노력한 만큼 또다시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모두 행복해 보이고 무척 바쁘게들은 살지만 무척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0: 아.
1: 그래서 나도 가자 하고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0: 그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같은 고향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많이 알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버는 대로 그렇겠지 하고 지냈지 구체적으로 알려고는 안 했었거든요.
0: 휴대폰으로 따로 검색해서 보신 거예요?
1: 네.
0: 드라마와 또 여러 같은 고향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아니, 닷새 만에 결단을 하시고.
1: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혼자 결심이 아니었구나.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 그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0: 그럼 닷새 후에 브로커를 만나셔서
1: 그쵸.
0: 바로 네. 이동하신 거예요?
1: 네. 그래가지고 브로커 만나서 운남 산을 넘어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0: 근데 이때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비용도 다르고
1: 그쵸.
0: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1: 그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1: 8만 원, 10만 원 중국 돈으로. 근데 그 후에는 교회선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선이
0: 네.
1: 돈 안 내고 무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자기 돈을 들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그런 개인선이 많았어요. 돈을 내고 가는 선 아니면 나와서 정착금에서 돈을 주는 그런 선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아마 그 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 기독교 선이 남은 거예요. 교회 선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회 선이라고 하면서 또 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듣고도 그냥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0: 태국에 정착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
1: 그쵸.
0: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건 저희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
1: 그쵸, 맞아요.
0: 공부죠.
1: 네.
0: 참 북한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들
1: 그쵸.
0: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1: 네.
0: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강한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든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자매님과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이 소망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부카나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0: 요 의미가 이 기뻐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기쁘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기쁨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복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때는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0: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리 채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가 22도, 포항이 21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6도, 함흥과 대구가 15도, 춘천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2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8도, 부산과 목포, 제주, 여수, 평양이 27도로 보이고요. 강등과 신의주,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력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합찬송가 379장, 새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교회 서태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뜬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가족을 찾아서 이제는 떠나는 한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도 분주하지만 하나님 분주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0: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간 안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서로 바빠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을 따뜻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운함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사랑과 용서로 풀어지는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민족 대명절 추석들 맞이하여서 하나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준비 기간 동안도 기쁨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치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나누는 정겨운 모든 대화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상주가 되어주신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신명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신명기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못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해주신 남한의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상주가 되어주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바로의 박해를 받아 나일강에 던져졌던 아이, 구사일생으로 물에서 건진받아 그 이름이 모세가 되었던 아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40년을 살다가 동족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즉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사람, 그리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을 보며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 모세. 그러나 아시는 것

처럼 모세는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라고 정죄하고 자신들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 물을 주시기 원하는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라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혈기가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는 말은 백성을 조롱하는 듯도 들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도 들립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면 지금까지의 모세와 달리 백성들에 대한 혈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조롱까지 합해진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40년을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혈기와 분노,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순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책임도 무거운 자리인 셈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셨고 그의 이름은 끝까지 아름답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전부를 보여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후계자까지 세우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모세 옆에서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 백성을 계속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모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기쁨, 후계자를 세우는 기쁨, 사역을 완수했다는 기쁨은 모세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장사는 되었는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묻어주어야 묻힌 곳이 있고 그곳이 장사된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며 모세를 직접 장사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모세의 상주가 되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물에 버려질 때도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0: 받을 때도 애굽 생활 40년 내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도 숱한 고통을 견디며 지도자로 살았던 그 40년 생활 내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주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문득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의 기록을 보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체와 무덤을 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모세의 시체를 숭배하게 하도록 유혹을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늦추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시도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체마저 유혹의 도구가 아니라 영광의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세의 인생은 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사역하고도 마지막 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 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과 마귀는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키셨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상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눈은 흐려지지 않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랜 박해 아래에서 시달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심각한 경쟁 가운데 시달리는 남한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동행하셨고 앞으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모든 교회들에게 방패와 칼이 되어 주옵소서. 힘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한라와 백두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갈 날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상주가 되어주신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통합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의무를 다 행하려면 첫째, 지나친 매를 멈춰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것은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재판받느냐가 중요하지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하는데 가까운 쪽 사람은 정죄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절과 2절에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고 해요. 눈여겨볼 것은 그 앞에서 때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판결만 내리고 슬쩍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고 공의인 거지요. 그런데 3절에 놀라운 경계를 주세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고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가 지나치면 한 사람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벌은 가벼워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며 인격적이어야 하지요. 죄의 경중에 비례하여 처벌하되 벌받는 자의 인격까지 모독할 정도로 지나친 벌이 되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잘못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며 40대를 넘어 50대, 100대까지 매를 가하려 들기도 하지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틀렸잖아 하며 그 사람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짓밟아요. 끝없이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40대를 넘기는 매인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제 결혼 생활도 돌아보면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너 있고 부모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아내인 저에게는 늘 그 선을 넘었지요. 그런데 남편만 그랬겠어요. 저 역시 새벽기도 후에 변소 청소를 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향해 부끄러움과 창피의 매질을 가한 죄인이었지요. 감정으로 자녀나 지체를 다스리면 결국 천의역임을 받는 대상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법과 정당함을 핑계로 가족이나 지체에게 40대가 넘는 정죄의 매를 가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판결만 내리고 뒤로 물러선 채 그 사람의 아픔은

외면하진 않나요? 의무를 다 행하려면 둘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합니다.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곡식을 좀 먹기로서니 그 입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이럴진데 하물며 수고하는 형제에게는 얼마나 더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겠습니까? 이어 5절부터는 계대혼인법, 곧 기업 무르기 규례가 나와요. 형제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형제 중 하나가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하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처다들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행위이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의무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려면 내 재산과 시간을 써야 하고 낳은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 내 유산까지 나눠 가지니 득보다 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거절해요. 그러면 9절에 그 여인이 장로들 앞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 잃은 그 여인 아니에요. 잠시의 손해가 싫어 구원이 이어지는 것을 끊어버린 그 형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규례를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 영적 기업 무르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요. 구원을 위해 기업을 무르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의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한 가정을 지키고자 늦은 밤 싸움이 일어난 그 가정을 찾아가 중재해 주는 것, 이혼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어 고백하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간증하는 것 등이 곧 영적 기업 무르기에 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의 형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적 기업 무르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목의 비결입니다. 다른 건 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형제와 가정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다음 세대 기업 무르기를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시간과 물질의 손해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숙제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했지만 이제는 학원의 규칙대로 숙제를 다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수학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하루 만에 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숙제를 해가는 날이 많았지요. 학원 선생님은 제게 몇 번 주의를 주어도 제가 변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재판관이 내린 판결 같아요. 제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 할 꾸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학원의 규칙대로 선생님 말씀을 따라 숙제를 다 해가도록 노력할래요. 저의 적용은 학원 숙제를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해야 하는 만큼 다 할게요. 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를 너무 많이 미워한 것을 회개한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에게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 놀이터에 나갔는데 한참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속상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미워서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40대 이상 때리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친구를 50대나 때린 것 같아요. 친구를 너무 많이 미워한 것을 회개해요. 저의 적용은 이제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친구의 말을 믿어줄게요. 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실 때 무조건 엄마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끔 아빠와 엄마가 싸우시면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을 들며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판결해야 한다고 해요. 앞으로는 엄마 편만 들지 않고 아빠의 마음도 생각해 드릴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

0: 싸우실 때 화해하시도록 진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이 싸우실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래요. 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적용하는 아이들이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것이나 형제된 의무를 다행하라는 것이나 모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을 위한 일이지요. 우리 역시 대가 끊길 뻔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업을 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된 의무를 다행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기준과 정당함을 핑계로 곁에 있는 가족과 지체에게 40대가 넘는 정죄의 매를 가했습니다. 판결만 내리고 뒤로 물러선 채 그 사람의 아픔은 외면했는데 정작 천이 여김받는 자가 바로 저희였습니다. 손해보기 싫고 내 시간과 물질을 빼앗기기 싫어 죽어가는 형제와 가정을 보고도 계산기만 두드린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기업을 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한 영혼의 기업 물으기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것 느끼시죠? 오늘이 9월 23일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길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후 7시가 원했는데요. 이제는 저녁 7시면 어둑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7시가 돼야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낮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없이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상처 그리고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있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이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약 150년 전 미국 네바다주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땅부자가 있었습니다. 콤스톡은 마을 어디서나 보이는 커다란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크기만 하지 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콤스톡은 적당한 사람에게 만 달러를 받고 산을 팔았습니다. 150년 전이긴 하지만 쓸모있는 산치고는 제법 큰 돈이었기에 콤스톡은 자신이 지혜롭게 땅을 잘 처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콤스톡이 판 산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장량이 5억 달러 이상인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었습니다. 콤스톡은 여전히 부자였지만 자신이 만 달러의 산을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885년 10월의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콤스톡은 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천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한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서울대 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가 만민 중에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지난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외부 강사이신 하재성 교수님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가정을 회복시키는 위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하와를 지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배우자를 보았을 때,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교제가 깨어지고 친밀함이 없어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대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장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본받아서 남자와 여자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가족과 가족이 서로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짐작하면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만약 내가 무엇이라도 물어보거나 말을 걸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 어떤 다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두려움은 힘의 불균형에서 나옵니다. 한쪽은 힘이 세고 가인처럼 한쪽은 힘이 없거나 나약하고 그런데 가정에는 사실은 권위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님의 권위를 통하여 부모님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와 힘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예측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안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너그럽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죠.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힘의 불균형, 서로에 대한 두려움, 소통의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을 또 오랜만에 많이 만나시겠죠.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라고 다 하지 마십시오.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말은 맞는데 너무 아프다. 옳은 말인데 내가 고통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을 때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령님 닮은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자기들은 종들처럼 초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들을 지켜주던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벌벌 떨면서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원망과 복수의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빼고 옳은 말을 거두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의 시작은 인류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서진 가정, 악을 행하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5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지금 아버지 죽고 나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뭔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은 짐작하고 그냥 추측하고 생각하지 직접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이 형들은 공포에 빠졌죠.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큰일 났다. 우리 정말 위기를 당했다. 말 그대로 이 요셉의 가족,
아버지 야곱,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 안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형들의 시기심이 심각했지요. 그 형들 10명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고 그것 때문에 요셉에 대한 원망과 요셉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려고 오는 17세의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목자이면서 불량했던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담의 자손 가인이 살인자였던 것처럼 이 형들 속에도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죽이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을 보면서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로부터 요셉이 17세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형들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버지 사실은 저희가 요셉을 죽인 게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명도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셉을 팔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7년이 있는데 2년 동안은 형들이 찾아오지 않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5년이 남았죠, 그죠? 그러면 2년이 더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그 가족들과 요셉이 다시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까? 22년 만에, 22년 동안 10명의 아들들이 단 한 명도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아버지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 소통이 고장나면 누군가에게 비밀이 생기는 거고 비밀의 벽이 높아질수록 두터워질수록 가족 간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가족 안에 비교와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될 때 가족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의 죄는 이 머리에서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짜릿하다, 와, 도파민 생긴다 이런 느낌의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통증을 느낍니다. 아, 아프다, 힘들다. 아프고 힘든데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처음에 시기할 때는 아, 나도 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안 되네, 그냥 쟤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 그냥 확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네, 이런 악한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더 사랑하면서 요셉을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황태자인 것처럼 대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하다 못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힘이 있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힘이 있었지만 10명이 모였을 때 자기들에게 힘이 생겼고 요셉을 죽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누군가에게 이동해 갑니다. 나에게 지금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 지나면 누군가에게 그 결정권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약해지면 자녀들이 또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형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면서 너희는 정탐꾼이지, 너희는 스파이지, 간첩이지 이렇게 오해를 했을 때 그 괴로움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립니다.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옛날에 우리 너무 가난했지, 그때 많이 내가 아팠지, 이것이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나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거, 이게 우리 마음의 괴로움.

경험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응?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뭔가를 내가 갚아주는 시원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애걸 할 때에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2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죄가 떠오르게 된 거죠. 오늘 현대 부모들의 가장 큰 과제는 부모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 하루는 너무나 길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횟수는 너무 짧다. 금방 커버립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은 금방 성장해버리고 금방 떠나버리죠.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그 시간들이 아까운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부모님 아직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나중에 우리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 천국하고 나서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두려움과 잘못은 아버지의 차별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약속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 자녀 10명을 낳거나 12명을 낳고 나서 그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들들을 차별하면서 그 아내들,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아내들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들을 달리 취급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닥칩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챙겨서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근데 더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명을 거느린 자기의 형 에서가 자신을 지금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나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야, 이제 다 죽었구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야곱스럽게 또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까? 12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세우면 안전할까? 어떻게 세웠습니까? 33장 2절을 보니까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는 본처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맨 뒤에 두었더라. 인간 장벽을 자기 지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때의 이 아들들은 청소년기에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아들들, 그들이 아버지 얼굴에 공포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들도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편애합니다.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편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에게 힘이 있을 때, 아버지가 편애를 하게 될 때 다른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되고 마음의 실족함과 또는 그 마음의 상함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트라우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애걸복걸하면서 아버지에게 돌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그 애걸하게 구하는데 냉정하게 차갑게 거절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장사꾼에 팔려서 어떤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손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때고 때로 우리가 불의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가정에서 실현될 때 그 실현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게 참된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보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만 그냥 네 마음대로 고생하고 아버지한테서 버림받으라 하고 아버지의 고통까지도 그들이 방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남녀가 만나셨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서로 보시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가 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너무 작은 이 이야기들이 함께 하나로 만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가족의 목적을 두고 보이는 것에 가족의 성공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입니다. 이 가정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로 우리 가정에 오는 고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에 견뎌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그 22년의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이 자기 자식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며 옛날 어떤 그 문서를 보니까 네가 내 품에서 아팠더라면 모든 약을 다 썼을 것이고 네가 내 품에서 죽었더라면 어떤 순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러줬을 것인데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장사 지낼 너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다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그 통곡의 시간이 22년인데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귀띔하시면서 야곱아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잘 살아있어 잘 살고 있어 언젠가 만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견디시도록 참으시도록. 때로 우리는 이유가 없는 아픔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뭔가 선한 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때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바꿨죠.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죠. 가장 아꼈던 최애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는 달리기, 도망치는 거 못하도록 고관절을 부러뜨려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특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꺾기이십니다. 하나님은 꺾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줄, 우리의 튼튼한 뼈 좀 꺾어 놓으시고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아 그래 내가 너 좀 쓸만하겠다. 야곱 같은 자수성가형의 가장 큰 장점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지만 가장 큰 단점 하나는 완고한 고집쟁이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실과 실패의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런 사람 만들기 원하셔서 때로 하나님은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했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 통곡을 하지요.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언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만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고통받아 죽은 거 보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가족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다른 무엇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 명예, 지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소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동명교회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세우시고 자녀들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애쓰셨죠? 어쩌면 야곱이 했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재산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가족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숙하는가? 질병과 사고와 배신과 외로움과 갖가지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견디게 하시면서 또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남을 참 잘 속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 속이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속습니다. 나중에 정말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일,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신혼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생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당장 가서 묻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외삼촌은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관습이 아니니라. 레아한테 가서 따졌겠죠.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캄캄한 밤에 아버지와 짜고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아버지하고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벌건 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빼앗지 않았나요? 결혼 이런 겁니다. 자신의 아주 신랄한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나의 신랄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용기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바꾸십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고장난 가족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고난당하면서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이 다시 볼모로 잡히려는 거 보면서 유다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저 아이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종의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저를 대신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형들이 변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닮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그렇게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 자신을 바꾸셨죠. 10대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0대의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 강박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당한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잘 나가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1번, 2번 두 가지의 선택은 있는데 퇴로가 없어요. 만약 요셉이 범죄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주인한테 들켜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는 이 시험을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되니까 하나님 싫어한 이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또 감옥에 갑니다. 어느 것을 선택

0: 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그도 너무나 인간인지라 힘들고 어려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기막힌 말씀이 나오죠.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모처럼 이 사람 나타났으니까 내가 좀 희망을 가질까 싶었는데 아예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 나타났다고 반가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잘 견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심지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를 다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 죄인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괜찮아 괜찮아 난 너희 편이야. 자기에게 악행을 행한 형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해야 될 또 형들한테는 사랑할 가치와 이유가 없지만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 사랑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님들 제가 형님들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신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옳은 말씀 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힘 있는 요셉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변형시켜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위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두 번째, 치료되지 못할,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새롭게 생각하시는 복된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지난 주일 예배 외부 강사이신 하지성 교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국에 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 복음 70년
1: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0: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절,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이 특별 생방송 첫 시간에 진행을 맡은 송옥석 PD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7시부터요.
1: 7시부터?
0: 저녁 9시까지.
1: 9시까지?
0: 1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또 PD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코너를 만들고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이 명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의 옷을 입었어요.
1: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옷도 맞췄고요. 오늘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각 지역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시는
1: 누구지?
0: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주저하지 마느냐. 아, 참여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명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1: 네. 특별히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가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모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좋아요.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70주년을

0: 맞이했습니다. 이 7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송 사역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복된 명절을 맞으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오늘요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두 배로 세 배로 더 풍성한 시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예.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리고 탈북민 신은희 집사님의 방송 이야기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샵 1069번 오늘 이 전국적인 문자 번호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늘 생방송의 특명을 받은 게 있죠, 예정 PD님?
1: 네,
0: 어떤 오늘 거죠?
1: 오늘은요 예. 저희가 많은 선물도 드릴 테지만요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찬양인데요.
0: 맞습니다.
1: 네, 찬양을 많이 틀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0: 오늘 편성국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1: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0: 아, 당연히 오늘 힘찬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할 건데요.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나가는 찬양은 그냥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극동방송 이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찬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찬양 같이 합니다. 올댓팀 이분들은 찬송가만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 텐데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송 복음 70년 또 은혜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821님도 그렇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도 남길 수 있잖아요. 정 PD님 어떻습니까?
1: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아가셔서
0: 그렇죠.
1: 유튜브 직접 들어오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요.
0: 예.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직접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댓글로 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지금 조금 전 찬양도 보라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들고 있죠?
1: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0: 아, 보이네. 이렇게.
1: 네.
0: 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1: 와.
0: 우리 십자가 공예의 작가 우리 김정은 권사님의 작품인데 오늘 10분에게 이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는 선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저희 티셔츠고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왜 십자가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추첨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문자 보내면 예정 PD님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우리가 또 뽑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두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방송으로 같이 하고요. 문자 샵 1069번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왜 필요하신지 한번 이런 문자 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십자가 또 장식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보름달이 이제 오늘 밤에 좀 환하게 점점 뜨겠죠?
1: 그렇죠. 1년 네. 중에 가장 큰 달이 오늘 하늘의 빈 자리를 환히 채워줄 것인데요.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의 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이 시간이길 소망해봅니다.
0: 자, 저 지금 추첨했습니다.
1: 누군가요?
0: 아이디 수정우물님께 십자가 선물을 전합니다. 피디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극동방송 늘 방송을 듣고 있고요. 신호대기에 힘있게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와.
0: 아이디 수정우물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겠죠?
1: 네.
0: 추첨이 됐습니다. 잘 기입해놓고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1: 와.
0: 분이 계세요?
1: 미국 아리조나에서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0: 할렐루야.
1: 길벗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0: 오.
1: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0: 이야.
1: 미스터 최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디 네. 미스터 최님 응원합니다.
1: 네.
0: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또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 답장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 찬양 한 곡을 드릴 텐데요. 청충 찬양단이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해요. 십자가 찬양 메들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같이 하시죠.

0: 아멘입니다. 와, 십자가 찬양, 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힘있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이른 아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예. 십자가라고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맞습니다.
1: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0: 지금요,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또 꼼꼼히 읽겠지만 지금 저희가 십자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해 볼까요?
1: 저는
0: 네, 누굴 뽑으셨어요?
1: 대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대구 좋습니다.
1: 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신대요.
0: 예.
1: 그런데 오늘따라 새벽 예배가 더 은혜가 되면서
0: 와.
1: 칠성시장에서 예. 이번 명절 때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더 사서 어머니를 오늘 뵈러 가시겠다고
0: 할렐루야
1: 이 십자가를 꼭 전하고 싶다고 라고 하셨는데요.
0: 이야.
1: 우리 8613번님께 저는 정말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0: 자, 잘 체크하고 저도 한 분 선정했습니다. 2143 계신 곳은 청주. 피디님 여기는 청주고요.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막 감동이 오셨대요. 이분이 성경 공부 3주차 들어가는데
1: 할렐루야.
0: 이게 맞춰지면 교회에 잘 정착한 의미로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이 자체 선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압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1: 아멘.
0: 이외에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추첨할 텐데 우리 전국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여기 지역이 어딥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찬양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준비되고 있죠, 정 PD님?
1: 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0: 예.
1: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것들. 있대요. 자,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극동방송 이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른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 칼럼 같이 하시죠. 이 문학을 하나님께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익명의 저자가 유통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난이 낭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큰 근심이 되고 아픈 사람 앞에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시키며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지만 거기

0: 까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기쁨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한 그릇 더는 부담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리스털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끝없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 현관에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는 크고 작은 신발들, 연휴 끝 트렁크가 닫히지 않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어머니의 반찬 보따리, 자식 학원비 앞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아버지의 뒷굽다른 구두, 밤새 말다툼한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꿀물 한 잔, 맞춤법이 틀려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삐뚤삐뚤한 생일카드, 가족사진마다 셔터를 누르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있는 아버지의 자리, 새벽마다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느라 달아버린 어머니의 기도방석,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만 쌓여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이라고 이 영상 링크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정 PD님,
2: 네.
1: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가정에 또 오빠네 가정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언제 했나 반성하게 되면서 아멘. 만남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이 있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래요. 이 상황들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고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할 거예요. 추석 특집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2: 네.
1: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반구 반대에 있는
2: 멀리 있는
1: 그 장소가 어디예요?
2: 섬나라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잠시 후 마다가스카르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그 추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찬양 웨이옴의 나의 가는 길 같이 하시죠.

0: 오늘 이 아침에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듣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가을 화면이 참 인상 깊죠.
1: 너무 예쁩니다. 은행나뭇잎이 잔뜩 있는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0: 좋아요.
1: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김정란 권사님 잘 들어오셨고 뽀야님 장경화 양현정 상철월드 나정훈 동현 그리고 유복승 제이송카 김선희 김은아 믿음님 신미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보시면서 그 감동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거 발음
1: 마다가스카르 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저 멀리 있는 섬나라로 떠날 겁니다.
0: 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와 선교사님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시간이 몇 시죠?
3: 지금 1시 30분이네요. 새벽입니다.
0: 주여.
1: 주여. 새벽 1시 33분입니다.
0: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야. 이렇게 뵙게 됐고요.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먼저 조인호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인호 선교사입니다.
0: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도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마다가스카르. 예정 PD님,
1: 네.
0: 이 두 분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고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그래도 오늘 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인데 한번 짧게 우리나라 우리 마다가스카르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2: 예,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 동식물이 많고요.
0: 예.
2: 특히 여우 원숭이 그리고 바오밤 나무 바닐라 빈이 대표적인 동식물입니다.
0: 이야.
1: 와, 여우 원숭이랑 바오밤 나무
0: 선교사님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네.
1: 감탄을 새벽, 하게 돼가지고
0: 아니 난 새벽 1시 30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제가 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저희도 언제 우리 인생 중에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동쪽 저 끝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0: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 그 땅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선교지가요. 선교사님 전기가 중단될 때가 많은데 전기가 중단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선교사님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전기가 자주 끊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단수도 자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뭐 아유 귀찮은데 안 씻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저는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요. 참 선교사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주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
3: 저희는 지난번 제 방송이 나가고 그 시골 학교 부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감사하기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저희가 또 시골에 가서 학교를 짓는 문제를 그곳 주민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경 보급과 성경 읽기 사역에 힘쓰고 있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PPT를 말라가시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제자 양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좋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있었던 사역이래요.
1: 네.
2: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천국 영상. 자, 영상 분량은 19초입니다.
1: 아주
2: 지금 이 영상을
1: 짧습니다.
2: 보시면
1: 네.
2: 제가 왜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선교사님이 이 너무 이 장면이 귀해서 카톡 프로필에서도 이걸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래요? 네.
2: 제가 이 감동이 돼서 자, 지금 5초 뒤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라디오만 듣기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정 PD님?
1: 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셔야 이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 사역을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1: 네.
2: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5초 뒤에 갑니다. 5, 4, 3, 2, 1 보여주시죠. 와. 자.
1: 지금
2: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한번더볼 텐데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지금 한번더 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0: 여기가 이제 시골을 사역하는 곳인데요. 지금 남편은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2: 통독을 하고 있고.
0: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저거는 종이접기를 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요.
2: 날려가지고.
0: 저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2: 와.
0: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행복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2: 그러니까요.
1: 아니 아이들 표정이 다 살아 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2: 참 귀하다, 귀하다. 아니 너무 귀하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한번 저희가 오롯이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신 분 있고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하하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틀어주세요. 와. 야, 저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아.
1: 아니, 똑같은 흘기고 예.

0: 똑같은 자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송은주 선교사님, 조인호 선교사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면 어떻게 좀 보내세요?
2: 저희는 여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 뭐 생활하시는데 추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추석인지 몰랐는데 특집 방송을 그런 분들이 하신다 그래서 추석이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1: 오 주여. 아니 그래도 이제 명절이면
0: 한국에 지금 계신 가족들이
1: 그래도 가족들이 한국에 계신 어디 계시나요?
2: 네, 한국에 저희 이제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지금 광명시 살고 계셔요.
1: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광명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딸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와, 그러면 지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2: 외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1: 할머니
2: 아마.
1: 댁에.
0: 야. 그래도 명절이라서 그리운 마음을 대신해서 더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1: 오늘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사랑하는 엄마,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합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 아들들에게 영상 한번 남겨주세요.
3: 사랑하는 아들들 잘 지내니? 아, 우리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아들들.
0: 아, 전형적인 코리안 파더.
1: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0: 시간
1: 새벽
0: 때문에
1: 1시 반이야 지금.
0: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내가 볼 때 선교사님 조금 피곤하셔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열정과 오늘 선교지의 그 열정을 자 지금부터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1: 아멘.
3: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3: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3: 특별히 극동방송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기도 동력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1: 아멘.
3: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게 하옵소서.
1: 아멘.
3: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3: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조인호, 송은

진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의 사진들을 영상 찬양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멀리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오늘 선교지의 사진을 보면서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고요.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생방송,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사역은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후원과 헌신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전혀 새벽 1시 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땅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추석 특집 생방송을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아침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 땅에, 그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극동방송에 헌신했던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일반 방송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 코너 출연자가 아닐까. 지금 우리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유튜버로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우리 신은희 집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오랜만에 뵙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 네.
0: 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지금 우리 신은희 집사님은요.
1: 네.
0: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 제작을 했었는데
2: 네.
0: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다리 놓는 사람들 때 내레이션을 쭉 이렇게 해주셨었고 그때 참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함께 방송 만들었던 추억 제가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갔었던 때였거든요.
0: 예.
2: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네.
2: 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눈물도
1: 그렇죠,
2: 더 많아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극동방송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은희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에도 이 방송을
0: 예.
2: 이 라디오를 정말 생명줄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

0: 네. 오늘 그 땅에 우리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참여도 하고, 근데 그런 참여가 아니라 지금 숨죽여가면서
1: 이거
0: 걸리면은
1: 분들이,
0: 아니 네. 북한에서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걸렸어 걸리면 어떻게
1: 발각되면
0: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네.
2: 극동방송은 사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0: 예. 네.
2: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라디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맞아요.
2: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좀 보면
1: 네.
0: 거기에 우리 극동방송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1: 극동방송을
0: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
1: 북한에서 실제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0: 어떠셨어요?
2: 그럼요.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라디오를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을 들어서 탈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0: 그렇죠.
2: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야, 아마 저희보다
1: 네.
0: 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요, 네. 우리 은희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엄마, 아빠,
1: 아하.
0: 우리 은하, 네. 동생 있잖아요. 네. 은하, 그렇죠.
2: 네, 맞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1: 알죠. 아, 온 가족들이 오신 거군요.
0: 네, 그런데 네. 이 온 가족이 명절이 되면, 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이분들은 저 북한에 다 온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1: 친척들, 친지들.
0: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는 곳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한번 짧게 좀 편집해 봤는데,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보여주세요.
3: 아,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 저 산 있죠? 저기가 북한이래요. 통일전망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와. 여기 길 옆인데 길 옆에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네요. 산이 뭔가 민둥산인데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민둥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은 집들이에요.
0: 아.
3: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그럼 사람 다니는 것도 보인다는데, 아, 이번 추석은 이렇게 계속 흐리고 비 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화면이라 가지고 좀 민둥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 강 건너가 네, 북한이네요. 여전하네요, 북한은. 뭔가 변함이 없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산도 벌판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기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강아지가 털갈이 하듯이 듬성듬성. 나빠진 그런 것이 휑하니 보이고 있어요.
4: 우리 엄마 아빠 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3: 네, 뭐 할 말이 없지요.
4: 아유, 엄마 아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저기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 엄마의 오빠도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긴 강 너머로라도 북한을 보니까 뭔가 친척들 생각, 고향 생각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또 우리의 이 명절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탈북한

0: 오신 3만 8천 명의 그 북한에서 오신
1: 주민들 여러분들
0: 탈북민들의 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1: 조금 느껴지실
0: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은희 집사님?
2: 저기가 강화도라는
0: 강화도였어요?
2: 네네.
1: 정말
2: 강화도도 예. 그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저기보다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저희가 그 명당을 잡았거든요.
1: 아, 명당이군요. 더 잘 네, 보이는
0: 잘 보이는 데를 가셨구나.
1: 더 가깝게 맞아요. 느껴지고.
2: 맞아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신 곳인데 진짜 명당이에요. 북한 잘 보이는 명당.
0: 아, 참 귀한 영상이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저는 그 폐쇄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왔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요. 저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낳았더라면 그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아이들의 배는 늘 고라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것이.
1: 야,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또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리 예정 PD님, 우리가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잖아요.
1: 네.
0: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이 방송을 네.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음방송이 정말 북한 땅에 생명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네.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우리 극동방송의 이 사역들 한번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2: 네. 극동방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한이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실종이 모든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전송하는 모든 라디오가 다 차단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몰래 다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라디오를 다 차단시켜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라디오가 송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70년 동안 이어갔지만 앞으로 70년 또 70년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북한 통일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신은희 집사님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신은희TV입니다.
0: 신은희TV 가시면 네. 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또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은희 집사님과 또 은하 자매님도 이렇게 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전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네. 축복하고 사역

0: 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축복하고 주님의 와.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은 인문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상 링크는 보라라고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추석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예정 PD님 오늘 벌써 8시가 됐습니다.
1: 네, 1부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 아,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0821번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역들 70년 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8시에 들으신 분들은
1: 이게 뭐야?
0: 놀라실 네. 수 있습니다.
1: 누구야?
0: 왜 친숙한 목소리가 네. 안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저녁 9시까지 전국의 극동방송 지사가 시간시간마다 함께합니다.
0: 자 좋아요. 저희는 9시까지 1부 2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생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고요?
1: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요. 전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624님께 이 십자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십자가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제작한 이 십자가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다 가실 거예요.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4624님 추첨했고요. 지금 방송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신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에 신앙생활의 계약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선물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 하셨는데
1: 아멘 아멘.
0: 4624님 체크했고요.
1: 4624번님
0: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1: 저도 이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1부 때 대구 찍고 청주 찍고 방금 전주 찍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0: 대전
1: 9734번님
0: 좋아요.
1: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남편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대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언니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우리 9734번님께 꼭 전달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요

0: 이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611 나 이분 기억이 나요. 피디님, 네? 저는 파주에 사는 남소령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 준비하면서 듣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네.
1: 20년이 지났네요.
0: 십자가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있잖아요.
1: 극동방송이 70년 됐으니까 가장 많이 들은 분이 70년 됐지 않을까요?
0: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짧은 여론조사를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제 완료를 네.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극동방송을 들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극동방송 가족들의 자신만의 극동방송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을 저희가 5명을 확인해서 연어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한 3주 뒤에 도착할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 사연 중에 너무 귀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5398번님께서요. 예,
0: 지금부터는 이분 선물 또 드리는 거죠?
1: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0: 어떤 선물 드려요?
1: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여기 써 있잖아요. 통닭 상품권.
1: 상품권, 치킨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5398님.
1: 98번님, 15년 차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는데요.
0: 와.
1: 6개월 만에 그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극동방송이 1등 공신입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5398님 추첨됐습니다.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7791님 이런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는 우와. 부모님을 따라 40년 동안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 번. 야, 이분은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7791님 선물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1: 자, 3950번님입니다. 예. 극동방송을 들은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치매로 인해서 시설에 입원했고요. 3개월 전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좌절과 죄책감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취 기간은 비록 짧지만요. 4,50년 들은 분 못지않게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95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0: 아멘. 한 분 더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에요.
1: 네.
0: 6944 피디님, 저는 38년 동안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학교 당시 5학년부터 친정엄마가 AM으로 아침 모닝콜로 깨워주셨습니다. 우와. 저는요 그때 이 방송이 너무 싫어서 오기가 발동해 라디오를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요 제가 우리 아들 태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믿지 않던 우리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1: 야, 할렐루야.
0: 38년 애청자.
1: 야.
0: 크, 저희가 통닭 상품권 더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통닭 상품권 드리고 3916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저는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요.
0: 예.
1: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0: 아.
1: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916번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0: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1: 네?
0: 가장 오랫동안 지금 들은지
1: 저희
0: 분은 더 많이 계시겠지만
1: 네?
0: 저희가 확인한
1: 저희가 확인한 문자 접수된
0: 예, 접수된 자 한번 우리 예정 PD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2594번님입니다.
0: 예.
1: 방송 듣기 60년 제 나이는 69세인데요.
0: 예.
1: 1956년 극동방송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허리춤 혁대에 차고 하루 종일 듣고 계셨습니다.
0: 대단하시네.
1: 아버지께서는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들려주시고 1년에 8독까지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필사를 4번 정도 하셨는데요.
0: 예.
1: 아버지가 들으셨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걸로 치면

0: 1979년 70년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자,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0: 방정임 권사님이신데요.
1: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요 병원 치료 중이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해 볼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2: 할렐루야.
0: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야, 69년 방송 들으셨다고요?
2: 제가 69세 만 69세인데요.
1: 70년이네. 70년. 70년 들으셨네. 네,
0: 70년. 꽉 채우셨습니다.
2: 아버지께서 지금은 자꾸 제가 돌아가셨지만 예. 아버지께서 아세아 극동방송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예.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우와.
2: 그래서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라디오를 이렇게 혁기에다가 알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늘 곁에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1: 이야, 이야. 너무 감사하다.
0: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극동방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죠.
0: 그러면
2: 라디오를 같이 듣고 네. 또 거기서 나오는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재조명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자 지금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어? 네. 나도 70년 들었다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방송 관객들 네. 추석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나도 7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방정인 권사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2: 네.
1: 극동 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셔요?
2: 너무나 평안하고요. 또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가끔 운전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에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1: 예.
0: 네.
2: 그럴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1: 이야.
0: 네.
1: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0: 너무 잘하세요.
1: 극동방송을 70년 들으시니까 거의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 공부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있어요 지금.
2: 아닙니다.
0: 방정임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선색이 없을 만큼.
1: 와 권사님. 우리 네. 권사님 교회는 어디 성이십니까?
2: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1: 아 한마음교회를 네. 섬기시고.
2: 네네네.
1: 아 권사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는 전파 선교사를 대표해서 복음 네. 70년 은혜 70년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많은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게 명절 네. 다가올 때 좀 뭔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들으신 분으로서
0: 대표해서
1: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우리 방정인 권사님이 한번 응원과 위로의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아 명절하면 가족들이 나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형제는 지금 계속 방학 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기회에 명절에 같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도 누구는 하나님 믿고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가족들. 예, 맞아요. 이 명절에 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0: 아멘, 아멘.
1: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0: 여러분 저 멀리에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정인 권사님 더 많이 들으시고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1: 청취자가
0: 되어주시기를
2: 아멘.
0: 진심으로 아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오면 좋겠죠, 예정 PD님?
1: 네,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이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 박수 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김다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 주시는 자매님이신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에 은혜로운 찬양 보면서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할까요?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전국 생방송 때 문자 번호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자로 같이 하시면 오늘 보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남성 성준님께서도
0: 예.
1: 91세로 소천하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집에서 늘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이번 한가위 때 또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0: 그렇죠.
1: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전에 또 엄청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70년 들었습니다.
1: 할렐루야.
0: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1: 네,
0: 정말 70년.
1: 0251번님.
0: 0251.
1: 저도 야. 70년 들었습니다.
0: 와, 지금 우와. 70년을 들었다는 세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1: 자, 중요한
0: 하셨습니다. 것은요.
1: 네.
0: 저는 10년 됐어요. 저 28년 됐어요. 34년 됐어요. 9870님이 또 엄청난 문자를 보내셨어요. 피디님, 저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셨대요. 오늘 미안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1: 야.
0: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냥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나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이미 그때 다 회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사과. 사과의 문장.
1: 40년의 사과.
0: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 전화가
1: 여러 일들이
0: 오는데요.
1: 있습니다. 네.
0: 아,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의 전화도 있지만 가끔씩 항의의 전화도 있어요. 여러분.
1: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0: 예,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10년, 20년, 5년, 2년 다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모여야 될 행사장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0: 그렇죠.
1: 홈커밍 데이가 찾아옵니다.
0: 맞습니다. 홈커밍 데이.
1: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0: 그렇죠.
1: 여러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극동방송 가족이라면 꼭 오셔야 합니다.
0: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1: 빌렸습니다.
0: 가족들 전국에 계시는데요. 아, 전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옵니다.
1: 다
0: 걱정하지
1: 오셔야
0: 마시고
1: 네.
0: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잔치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 이 추석 명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그 자연의 비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정 PD님, 오늘 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손님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나볼 예정이라고요?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우리 극동방송이 설립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만나볼 분은 진정한 전파 선교사십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요 중국어 방송을 제작하신 홍콩 대만 출신의 주지오 목사님이신데요. 지금은 홍콩 극동방송에서 정년을 하시고 예. 또 현지에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좋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 속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
1: 우리의 선교사님.
0: 주지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지오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왔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0: 좋아요. 와, 우리 주지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0: 야, 정말 선배님이세요. 네.
1: 큰 대자를 써서
0: 아, 네. 대선배님.
1: 대선배님이
0: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와. 그러면 처음 입사가 제주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아, 서울이죠.
0: 아, 서울 입사를 했어.
2: 서울이죠. 이제 방송사는 그때 말씀은 이제 송신소라고 하죠. 예. 송신소는 제주도 있죠.
0: 아. 아. 그러면 네. 아세아 방송으로 입사를 하신 거군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극동방송도 중국어 방송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인천에 있는 그 송신소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세아 방송이죠. 지금 말씀은 동시 중국어 방송 다 책임을 짓고 이제 우와. 방송을 해야죠. 예.
0: 야.
1: 뭐 지금도 극동방송 직원들이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0: 그렇죠.
1: 목사님 입사하셨을 때는 그냥
0: 다 하셨다고?
1: 그냥 다 책임지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0: 다
1: 같아요.
0: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1: 그냥 방송부터 송출까지 다.
0: 아, 지금 이 말씀.
2: 그렇죠.
0: 아니 목사님
2: 그런데
0: 지금
2: 예. 엔지니어는 우리 이제 한국 분들 예. 직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거든지 예. 다 협력해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은 제가 하고 또 와. 저의 안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0: 우리 주지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네. 손옥금 사모님이 계세요.
2: 예.
0: 이 손옥금 사모님도 방송 사역자 맞죠, 목사님?
2: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예.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예. 홍콩 극동방송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0: 거기서 지금 중국어 방송 제작하고 계시고.
2: 예. 예.
0: 그래서 손옥금 사모님의 이 방송이 네. 중국어로 녹음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와.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야. 소름 돋을 야. 정도로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네요.
0: 일평생 방송 사역자로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책임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옆에 우리 윤석준 또 우리 오영우 님이 지금 기술 도우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 감동을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송출.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죠?
1: 지금. 부드럽게 지금 송출을 해주고
0: 되고 있죠, 지금 부드럽게.
1: 있거든요.
0: 뻑뻑하게 말고 부드럽게 되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1: 목사님께서 인자한 네. 모습으로
0: 좋습니다.
1: 하고 네. 계십니다.
0: 자, 오늘 주지오 목사님. 아, 그런데요. 목사님, 네.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0: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나온 편지가
1: 예.
0: 우리 극동방송 중국어 프로하고 아세방송 중국어 프로 듣는 그 청취자들의 편지 수가 과연 몇 통이 될까? 참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1: 예.
0: 제가 어제 파일을 찾아서 기록 보고서를 찾아서
1: 우와.
0: 이제 있습니다.
1: 예.
0: 지금 공개할게요. 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뭐
1: 예.
0: 특별한 정보이긴 하지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는 책이 있거든요.
1: 예.
0: 중국어로.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서두에 추천 말씀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썼어요.
1: 하셨고, 예.
0: 그책 가운데서 23장의 챕터 23의 제주도의 기적이란 그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편지 중국어 청취자 편지는 13만 2721통이에요.
1: 13만?
2: 13만 2천
1: 와.
2: 와.
1: 엄청난 숫자네요.
0: 2721통.
2: 우와.
1: 13만 2721통의
0: 네.
1: 편지를
0: 중국어 청취자 편지가
1: 받은
0: 우리가
1: 거예요, 이렇게.
0: 받았어요.
1: 그걸 다 개수했어요. 다 체크해
0: 예.
1: 놓고.
0: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원본이 지금 홍콩의 유명한 대학, 중문대학,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죠.
1: 예.
0: 기독교 파트. 중국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중국 문화, 중국 기독교 특히 20세기하고 21세기의 중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13만 편지, 13만 통 이상의 편지가 대표하는 청취자 수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또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는 15억이거든요.
1: 15억의 인구 중에
0: 예, 지금은 15억이고
1: 예.
0: 그때 한 40년 전에는 약
2: 네.
0: 15억인데 약 1%가 아니 1% 아니라 10%가 청취자라고 하면 1억이죠.
1: 1억 명의
0: 1억 명이죠. 엄청나죠.
1: 와.
0: 극동방송의 복음 그 전파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숫자가 크죠.
2: 이렇게
1: 큰
2: 수치로
1: 숫자예요.
2: 들으니까 상상이 안
0: 네.
2: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나친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의 중국, 북한, 러시아, 그 몽골 땅에 이 방송을 오롯이 전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0: 그럼요.
1: 시간이었던 거죠.
0: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라든가,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온 교회가 협력해서 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가 세계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방금 여기서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아프리카 쪽,
1: 예,
0: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도
1: 마다가스카르. 예.
0: 있잖아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이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모든 분,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조선족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방송 위해서 기도하는
1: 그렇죠.
0: 분도 있고 선교사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1: 야.
0: 그럼 지금 우리 70년 동안 은혜의 역사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감동스럽습니다.
1: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0: 네.
1: 저희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은혜의 일들, 감동 있는 일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아, 이 부분 참 감동됐었다, 좋았었다, 기억난다 하셨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재밌어요. 너무 많습니다.
1: 예.
0: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 예.
0: 간단하게, 이 철학기도, 우리 극동방송사 수련회 나갈 때 너무 좋죠. 그런데 편성국 직원, 이제 서울 본사에 편성국 직원들 뭐한 20명, 30명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 나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철학기도 같이
1: 예.
0: 철학기도 한 적이 있어요.
1: 오.
0: 아주 인상 깊어요.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안 끝나요.

0: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또그 아주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 그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고요. 또 반면으로 이 저희 한 사람은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한국 권사님이 자원봉사자가 이 같이 식사하재요. 아주 맛있는 식사하재요. 네, 같이 갔는데. 저쪽 서울에 있는 조금 그 변두리 같은 데에서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거기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양탕이래요.
1: 강하시는
0: 영양탕은 한국 분들 다 아시죠?
2: 아, 저 뭔가
0: 지금 이
2: 했어요.
0: 방송 나가도 됩니까? 영양탕이.
1: 그때
2: 그럼,
1: 당시,
0: 그때 당시에 개고기. 개고기, 맛있는 개고기
1: 너무
0: 먹었어요.
1: 놀라셨구나.
0: 얘 너무 인상 깊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우리 교역자들, 이제 성도들하고 홍콩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나고 뭐 불고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양탕도 먹었다라는 자랑도 합니다.
1: 야.
0: 아주 기억이 났습니다.
1: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요. 우리 주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방송 사역자로서 아까 출신 보세요. 이렇게 고향을 저는 홍콩과 대만 출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2: 인상
1: 궁금했어요.
2: 깊었어요.
1: 아니, 홍콩이면 홍콩이고 대만이면
2: 대만이면
1: 대만인지
2: 대만인데.
1: 왜 홍콩,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홍콩하고 대만, 사실 중국 분들은 이제 조금 많죠. 저희 이제 사역은 홍콩에서 하고, 신학교도 홍콩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만에 살고 계시고,
1: 계시고.
0: 그러니까 다음 달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한국 개념으로서는 이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또 공부는 이제 광주에서 했다. 광주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2: 이해가
0: 이해할 거예요.
2: 됐습니다.
1: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주지호 목사님께서 참 식견이 또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참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사역을
2: 정말.
1: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0: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지금 제가 한국어 오래 만에 한국말을 지금 하고
1: 지금 하는
0: 있는데
1: 거
0: 어느
1: 지금.
0: 정도 하거든요. 이제 중국 표준말 하거나 아니면 홍콩말 해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이야, 너무 귀하시고요.
0: 예.
1: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10월 17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역, 또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중보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제가 열심히 한국어로 기도 올릴게요.
1: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이 70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 또 저희 사역자, 또 우리 피디님들 좋은 추수 명절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또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이 기쁨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오나이다. 아멘.
1: 아멘.
2: 아멘.
1: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한곡 있으셨다고요?
0: 네, 한국어 찬송가 지금까지 그 301장 지금까지 따다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1: 오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이
0: 예.
1: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0: 네.
1: 예수님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0: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아,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니하오 마 선아이니 이런 말보다 한국말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아마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잡담도 많이 하고.
1: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극동방송 선배님이세요. 우리도
2: 선배님이십니다.
1: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또 사역하신 우리 주지호 목사님 홍콩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 땅에 꽃을 또 피워내고 계시는데 우리 손금옥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연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합니다.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연결도 감사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 중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한국에 그런 있었던 또 그런 일들도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정 PD님.
1: 네.
0: 자, 저희가 지금 2부 순서가 벌써 마치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지금 십자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네. 오늘 선물 풍성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자, 십자가 지금부터. 선물 한 분 더 또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저는요. 예.

0: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1: 어, 그럼요, 그럼요.
0: 네. 저는 7897번님.
1: 어.
0: 75세이신 친정엄마 4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성경만 붙잡고 또 위로받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선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 야.
0: 우리 이 양훈 어머니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7897번님 보내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431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5월달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있는데 간병인이 처음으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5월부터 방송 들으며 병원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고요. 아직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대요. 저 십자가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꼭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돼 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이 선물이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약속의 선물. 이 정도의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 네.
0: 약속의 선물.
1: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0431님께 이 선물 보내시고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0431님 응원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할렐루야.
1: 한 분 더 있을까요?
0: 지금 8명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1: 두 분 더 남았습니다.
0: 두 분 더.
1: 이야,
0: 저는
1: 엄청 많아요.
0: 6206번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사무실을 새로 이사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꼭 놓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저는 495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큰 자녀가 작년 10월 해병대 전역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고 우리 그 자녀의 큰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자 사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우리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958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뭐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이 어머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또 역사하시고
0: 아멘,
1: 우리 아드님을
0: 아멘.
1: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간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4958님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예정 PD님 저는 가장 제 마음 울렸던 사연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사연이었나요?
1: 나라사랑 축제에 소감 문자를 받을 때였어요.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나라사랑 축제 다 하는데 막 여러 사연이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0: 은혜가 됐습니다.
1: 눈물 났습니다. 네. 했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PD님 우리 자녀를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에 그때 지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했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문자였어요.
0: 네.
1: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정 한 영혼 복음 70년의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있고 선물도 있고 손대접 말대접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인데요. 호남권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0: 와,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은혜로운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 한 영혼에게 손짓하는 것 같죠?
1: 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전국의 생방송이 같이 지금 통일화됐습니다. 아셨죠?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잠시 후 9시부터는 부산지사에서 이 방송을 또 꾸미신대요. 얼마나 또 은혜의
1: 풍성할지
0: 풍성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청취를 부탁드리고 오늘 십자가 선물도 저희가 선물 드렸고 오늘 이 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편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링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죠?
1: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 영상인데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신 이 사연들은 저희가 끝난 뒤에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참 오늘 극동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0: 그래서 10월 17일 한양대학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진행되는데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오라 할 거예요. 다 오세요.
1: 다 모일 겁니다.
0: 네. 난 40년 들었다 오시면 됩니다. 10년 들었다 오시면 되고 70년 들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유관기관분들 우리 방송가족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귀한 복된 명절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신재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손녀딸이 뜬금없이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건넨다. 종이로 만든 꽃이지만 향기가 느껴진다. 향기를 느끼는 건 후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향기는 꼭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눈으로도 귀로도 촉감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1: 맞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향기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 사랑의 향기가요 사실 말로 가장 잘 전달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1: 좋습니다.
0: 축복해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1: 빛이 납니다.
0: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영원해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1: 기도하겠습니다.
0: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1: 맞아요,
0: 힘이
1: 맞아요.
0: 되고 사랑의 향기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멘.
0: 서먹서먹한 가족과 친지 또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오늘 이 아침 복음 70년, 은혜 70년 오늘 풍성한 한거에서도 오늘 저희 두 사람 우리 또 두 사람과 함께 총 네 사람이 이 방송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런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요 특별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우리 부산지사가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특별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25 극동방송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 14시간 특집 생방송 부산에서는 3부와 4부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추석. 올해는 극동방송에서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건데요. 오늘은 극동방송의 역사 속 이야기를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야구 경기로 풀어보겠습니다. 1루, 2루, 3루를 지나 홈까지. 부산 야구 팬들에게 익숙한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장례 MC 남재동 집사님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십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성가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 은혜의 열매를 지금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찬양 사역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팀이 있죠. 바로 옹기장이 선교단입니다.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을 맞은 옹기장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축하하고 추석을 맞은 따뜻한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옹기장이 35기 단원 유성수 씨가 직접 녹음실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찬양과 함께 전해지는 옹기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축하 옹기장이 A로그 안녕하세요. 옹기장이 28기 베이스 유성수입니다. 찬양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바로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 연습 현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옹기장의 선교단 김남홍 총무입니다. 옹기장에는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1월 7일 토요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 앙코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옹기장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0: 이번 콘서트가 옹기장이 내년 4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획된 콘서트라고 들었는데요. 극동방송도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와. 함께 걸어온 이 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3: 네, 먼저 극동방송 70주년을